0: We want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on Peter's on the Block. Today we're joined by South Korea's one and only instant noodle critic. Our guest today has been introducing ramyeon to the public through social media since 2013, having personally tasted and researched around 4,000 different types of instant noodles to date. On top of that, he recently published a couple of books, The History of Ramyeon and The Science of Ramyeon, sharing the fascinating stories hidden behind our favourite quick meal here in Korea. I'm incredibly excited for today's segment. Mr. Chi Yong-jun, Korea's premier ramyeon critic, please say hello to our listeners.
1: Hello, it's an honor to be invited by Arirang Radio. I'm Chi Yong-jun, and I'm an instant ramyeon critic.
0: Welcome to the show! Oh,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the studio, Yong-jun. We met once before a long time, right?
1: 예, 예전에 같이 방송 출연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2: 그때 언제였어요?
1: 3년 전에
2: 벌써 3년 지났
1: 네, 3년이 진짜요? 벌써 지났습니다.
0: Wow, so we were on the same show, which is called The Choice of 7 Billion. I'm no longer on that show either, and Yong-jun was on as a special guest, and we were just talking before the show aired that he got me to try some calamansi instant noodles. 어느 나라 거였죠?
1: 필리핀 국민 라면이었어요.
0: It was the Filipino, like, representative instant noodle. I know we have some Filipino listeners, so tell us, have you tried calamansi instant noodles?
2: 맞아요, 그거 진짜 색다르고 맛있었어요. 아직까지 calamansi 맛 한국 라면은
1: 네, 한국 라면은 없습니다.
0: 매력 있었는데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So we worked together. That was 3 years ago already.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라면 계속 평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라면 평론가로서 자리 잡고 이제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요즘 제 그냥 느낌상으로 새 라면이 더 많이,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너무 바빠요?
1: 요즘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고 한국 라면이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출용 라면들이 네. 개발된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0: Wow, so I did say to Yong-jun that it feels to me that there's more and more new ramyeons being released. So I assume he's very busy. And over the past 3 years, he's really secured that position as the ramyeon critic here in Korea. And he says that there are lots of ramyeons now that are being made for export and then becoming popular in Korea, which is another interesting phenomenon. So I heard that you were actually really happy to hear from Arirang Radio when we reached out, our writer reached out to be on the show. Were you eager to introduce Korean ramyeon to our international listeners?
1: 한국 라면이 작년 기준으로 2조 3천억을 돌파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한국 라면이 해외 수출액이 2조 3천억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
0: 와우.
1: 그런 부분을 이제 해외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0: Wow, so he said he's really pleased to be on the show because we got the world number one spot for exports of ramyeon, which is absolutely unbelievable. And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your profession then. Could you introduce what a ramyeon critic does? Ramyeon 평론가.
2: 제가 어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라면 평론가 나와서 아빠도 방송하면서 라면 먹을 수 있다. 너무 신기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애들도 매일 라면 먹고 싶어요. 근데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1: 제가 라면 매니아로서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라면을 연구하고 라면의 가치와 매력을 전문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라면 평론으로 활동했고 지금 많은 곳에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0: 원래도 그냥 라면 진짜 매니아였는데 네. 이거 약간 직업화를 한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0: Wow, so Yong-jun was just so into ramyeon. And in Korea, if you're into something, you say something mania, right? So an instant noodle mania or maniac, you might be
2: be able to say. And so it's not just about tasting it and talking about the flavors. It's about researching it. And it is about actually showing the true value of ramyeon, of instant noodles. And as we said earlier, he is the only one in Korea. 다른 라면 평론가 그러면 한국에 없는 거예요?
1: 네, 한국에는 없고 와. 저 혼자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에 있나요?
1: 일본이나 미국에는 오. 있습니다.
2: 아, 진짜 신기해요. 네. 라면도 여기 진짜 너무 많이 발달돼 있는데 네. 이 직업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영준 씨한테 좋겠지만 신기하네요. 왜 없을 것 같아요?
1: 일단 라면 평론가로서 어떻게 먹고 살지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보니까 없었던 것 같고요. 아. 제가 처음으로 없던 길을 가고 네.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영감 주니까 네. 영준 씨. So really interesting. As the only one in Korea, I did ask. That's a bit odd because ramyeon is very popular here. So why are there not others? And he said maybe the main thing is like, how do you make a living from being a ramyeon critic? It's not very clear cut. But there are ramyeon critics in the US and in Japan as well. And so I was saying maybe he is just taking the first steps and others will follow as well. I see many of you sending in questions. Keep on sending them in. We will put them to Yongjun in parts 2 and 3 as well. But you must have to eat a lot of ramyeon, right? How many times do you eat ramyeon? 얼마나 자주 드세요?
1: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네.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라면을 먹고 있고요.
2: 와우!
1: 연간 한 600개 정도의 라면을 맛보고 가능하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Wow, so eating 10 to 15 instant noodles a week, that's about 600 a year on average, and tries to introduce about half of them. 그러면 그 나머지 반, 소개 안 하는 반은 그냥 뭐 배고파서? 아니면 그냥 원래 먹는 라면이라서 드시는 거예요?
1: 네, 평소에 식사 대신으로 먹기도 하고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2: 와우.
1: 또 먹어봤는데 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소개를 못하기도 합니다.
2: 와우. So it's a real passion project because those other ones he is eating, the ones that he's not introducing because that's his food, right? And there's just too many to keep in introducing as well. I wonder how you have it as well. 그러면 평론했을 때 네. 그냥 순수한 라면만 드세요? 아니면 원래 한국 사람처럼 계란 하나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1: 제가 라면을 평가할 때는 네. 예술 작품을 평가하듯이 하는데요.
2: 네.
1: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조리법 순정 그대로로
2: 아, 진짜?
1: 맛보고 평점을 매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 그 밀리리터 수하고 뭐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1: 물량을 계량컵으로 하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조리 와우. 시간도 엄격하게 지켜.
2: And so I was saying, lots of people when they're eating ramyeon in Korea, they add eggs. We've talked about that. They can add cheese. They can add green onions. So how do you do it, especially when evaluating something? He said, because it is a work of art, ramyeon in and of itself, he's got to stick to the instructions to the letter. So he uses a timer and a measuring spoon or cup or jug for the water quantity and the exact amount of time you need to leave it as well. So I wonder what was the specific moment or reason that sparked such a deep interest in ramyeon. 언제 이렇게 깊은 관심 가지게 됐어요?
1: 제가 입시를 네 번이나 실패를 했었어요.
2: 아.
1: 그래서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서
2: 네.
1: 군대에서 제 인생을 즐겁게 하는 취미를 찾다가 오.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2: 군대에서요?
1: 군대에서.
2: 그럼 군대에서도 라면이 나와요? 아니면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 군대 매점에서 네.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2: 오.
1: 그걸 한번 먹어보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 그 전에는 라면 당연히 네. 드셨을 텐데 근데 네. 그 정도 뭐 깊이 생각한
1: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 Wow, that's a really inspiring story and kind of sad as well. We've talked about Korean education recently, so you will retake the SATs, the Korean SATs called Suneung, if you don't get into the university you want. And he failed it 4 times, Yongjun says, and was thinking life is just not fun. So then he went to do his military service, and that's where he fell into the love of ramyeon, because you can get it on the barracks, you can buy it, there's a lot of choice on there. And of course he'd eaten it before, but that's when he really fell for it as well. Okay, so this question you must get a lot as a ramyeon critic. What is your number one favorite ramyeon?
1: 저는 라면을 예술 작품처럼 가치를 네. 평가하는데요. 네. 10년 전부터 네. 가장 높이 평가했던 라면이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2: 우와, 그냥 순수한 맛, 그 오리지널 맛.
1: 맛과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요.
2: 오, 그러면 뭐 카보나라 이런 거 말고 그냥
1: 오리지널.
2: 원래.
1: 오. 기업의 네. 운명을 바꾸고 네. 시대를 바꿀 제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 Wow. So because he is evaluating ramen as artwork, he's telling us the number one evaluated product that he's done, and it was about 10 years ago, 불닭 볶음면, which we've talked about lots, right? The fire chicken instant noodle. I actually tried that in the studio for Travel Bug about 12 years ago, and I was coughing all over the place. 저희도 그거 출시됐을 때 네. 아마 한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방을
1: 네.
2: 했어요.
1: 아, 네.
2: 너무 매워서 저는 기침하다가 네. 노래 틀었어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리지널 맛 소스 다 넣어서 못 먹어요.
1: 아, 네.
2: 근데 매운 것도 잘 드시는 건가 봐요.
1: 네. 매운 것도 잘 먹고요.
2: 와우.
1: 근데 매운 걸 잘 먹는데 네. 이렇게 맛있게 중독성 있게 예. 매운맛을 구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2: Wow. So Yongjun saying he is good at eating spicy things. I was saying I remember on Travel Bug I couldn't stop coughing. So I think we had to go to a song break when I ate that on the show 12 years ago. He says the original one, that's the one he picks out as his number one evaluation because it completely changed the fortunes of that big company who make it as well. They became the number one. And although he likes spicy things, the way they made that addictive and so attractive is why he picks that out as number one. 참고로 제 최애라면은 두 가지 있는데 육개장 네. 사발면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국에서 먹었고 그 참깨
1: 아,
2: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조금 매워요. 그 기름을 다 넣으면 너무 매운데. My favorites are the one that's based on 육개장. We've talked about that dish with Chef Ryan. And then the 참깨, the sesame seed one. But that is a little spicy too. So these days, as you said, we had record exports worldwide of Korean ramen. So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behind this craze? 왜 요즘 진짜 한국 라면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1: 이게 라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느끼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맛으로 그 느끼함을 잡았는데
2: 아.
1: 그것도 해외에서 그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네. 저는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 그 불닭볶음면도 큰 네. 비율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1: 네. 불닭볶음면이 지금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영국 최근에 갔을 때 슈퍼에 네. 바로 그 계산대 앞에 그것만 팔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약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So Yongjun says, because ramen, if you think about instant noodles,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And let's make the distinction. Ramen is the Japanese, and that can be non-instant or instant. Ramyeon is instant Korean noodles. That is deep fried, right? And then desiccated, dried out. So it's quite oily when you add the water. But what catches that oil and balances it out is the spiciness of Korean ramyeon, which is, you know, it's not all Korean ramyeon, but the vast majority are spicy as well. And so that is the appeal. And then I asked, what about the fire chicken noodles? Have they not played a big part? Because I saw them being sold in all the English supermarkets. And he said that is certainly the case as well. And you recently published some books as well, The Science of Ramyeon, and a few years back, The History of Ramyeon, and your latest book, The Science. Could you share an interesting scientific fact about ramyeon that might interest our listeners? 어떤 과학적인 재미있는 팩트 있나요?
1: 너무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면이, 라면의 면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2: 오!
1: 혹시 아시나요?
2: 아 근데 그 뭐지? 다무지가 왜 노란지 제가 네. 배웠는데 그거 뭐 터머릭 옛날에 그 스파이스 그 인도 스파이스를 넣어서 그렇다고 요즘은 색소 쓴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재료?
1: 라면의 면에 네. 비타민을 넣어서 영양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2: 진짜? 그러면 예전부터 그랬다는
1: 예전부터,
2: 말씀이에요?
1: 네.
2: 와.
1: 그래서 비타민 B2가 네. 들어있어서 라면의 면발이 노란색입니다.
2: 와우. 그거 그냥 좀 더 영양 있기를 원했으니까 예전부터
1: 네,
2: 그런 거예요. That's amazing. So guys, do you know why ramen is yellow, right? If you look at it, There are some ramens that are more yellow and less yellow, but they all have a slight hue of yellow. Do you know why that is? Yongjun asked me if I knew, and I said, I know why tamuji is yellow, you know, our pickled kind of radish, and that's because of turmeric in the early days. Now they just use colorings. And I said, is it not an ingredient? And he said, kind of, it's vitamins. Vitamins are put into the ramens to make them more nutritionally valuable or good for you. And so B2 is the vitamin that causes it to be yellow as well. I did not know that. So if you want more facts like that, then you need to check out this book. It is 라면의 과학. 이것도 영어 버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해외 되게 관심 많으니까.
1: 현재 대만에서 이제 번역한다고 연락이 와서.
2: 오 진짜.
1: 대만에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2: Wow. So this book is only in Korean at the moment, but it is going to be translated into Taiwanese. It's going to be sold there. And I was saying in English as well, it would be good. And this is the ramen history as well book. I wish these are all in English because then I could read them as well.
1: 저 라면의 역사책은 네. 영국에서 지금 번역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2: wow.
1: 영국에 출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2: So this is the latest news we've got from Yongjun. He is in talks with England to translate this. It's not confirmed yet, but fingers crossed. I really hope so as well. And I understand that the history of ramen, this has already been sent out to Japan and Russia as well. 그쪽에 번역이 이미 돼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일본에서 번역된
2: 아!
1: 책을 가져왔는데요.
2: 아, 이거 일본 버전이고.
1: 네.
2: 저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반대로 돼 있지? 아, 그냥 재밌게 했나 봐. 아, 근데 일본어가 써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2: 관찰력이 조금 떨어져서 죄송해요. This is the Japanese version of the history of ramen. 솔직히 일본 하면 또

0: 원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한국의 라면도 이만큼 관심 있다는 거예요.
1: 지금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라면이 한국 라면으로 바뀌었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국 라면을 카피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0: That is amazing. So I said, you know, if we're talking about instant noodles, Japan is the origin. Let's not beat around the bush. But Korean ramen is gaining the spotlight, and Yongjun confirms it is number one in the world now, and that's why even in Japan it is getting so much interest too. So with Korean ramen, the history, when did it begin? 언제부터 시작했죠?
1: 일본 라면은 195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196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0: Ah, so 1963 is when we first see Korean ramen. 1958 is the date for Japanese ramen. 그러면 일본 라면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Okay.
1: 한국 라면은 꿀꿀이죽이라는 음식물 찌꺼기,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죽을
0: 오.
1: 먹어야 했던 그런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0: 네.
1: 그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됐던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0: Ah, because at the time when that came out, this is when Korea was very poor, right? It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fter the Korean War. So in those early 60 years, they were sometimes eating something called 꿀꿀이죽, which was all the leftovers from American barracks being made into a porridge, right? We've done 죽 before on the show with Chef Ryan. And so to cope with hunger and famine, this instant food was released. And Koreans, you know, we love our ramyeon, and I wonder how many packs of ramyeon the average Korean person eats. It's not going to be 600. 영준 씨처럼 600개까지 안 먹죠, 평균적으로요.
1: 맞습니다.
0: 평균은 몇개 정도인가요?
1: 세계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0: 아, 진짜?
1: 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라면을 얼마나 먹는지를 발표하는데
0: 네.
1: 1등이 베트남.
0: 오.
1: 1인당 81개.
0: 오, 네.
1: 그리고 2등이 한국,
0: 네.
1: 1인당 79개.
0: 오, 비등비등하네요.
1: 네, 3등이 태국,
0: 네.
1: 1인당 58개를 먹고 있습니다.
0: 오, 3등이랑 좀 차이가
1: 엄청
0: 벌어지네요.
1: 큰데,
0: 와.
1: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데,
0: 네.
1: 한국 라면이 1등인 베트남 라면보다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많거든요.
0: 오, 그러면 양으로 따졌을 때
1: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입니다.
0: 금메달. We are the champions of instant noodles. Really interesting, Yongjun saying there's a world instant noodle like federation, and they release the rankings every year. The latest ones, Vietnamese people eat the most number of packs of instant noodles at 81 a year. Koreans, it's really close, 79 packs a year on average. And in third place, Thailand, with 58 packs a year. But the interesting fact, Korean ramyeon, the quantity is almost twice the amount of Vietnamese ramyeon. So if you're talking about the quantity of ramyeon, Korea wins the gold medal. Absolutely fantastic. So you bought loads of ramyeon with you. It's unbelievable how much he has prepared. He had a little cart or wagon that he brought into the studio with your books and everything. So thank you so much. So shall we kick this off with some of these ramyuns as well?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 몇 개 이렇게 소개할까요?
1: 네.
0: So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s the first ramyun that you want to show? 첫 번째 보여주고 싶은 라면 어떤 건가요?
1: 네.
0: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There is about 30 different ramyuns here in the studio, I would say. Okay, so these two, why have we picked these? 이거 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1: 한국에서 출시돼서 이제 해외에서 인기 좋은 대표 한국 라면 두 제품입니다.
0: 오, 진짜요? 그러면 이 신라면 이쪽은 솔직히 클래식한 느낌 있잖아요.
1: 네.
0: This red one, I'm sure you've seen this in many of the supermarkets. And it has the hanja, right? The Sino-Korean character. So I never knew how to read this, to be honest, until much, much later. But this is one of the best-selling abroad original soupy ramens. And this is the fire chicken noodles, right?
1: Right.
0: Wow, that is delicious.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하나 먹을 수 있죠? 저 너무
1: 네,
0: 기대되는데요.
1: 먹을 수 있습니다.
0: 어떤 걸 약간 시식할 건지요?
1: 피터님이 매운
0: 네.
1: 걸 못 드신다고 하는데
0: 네. 이거 매워요.
1: 좀 매콤하지만 매콤 크림 파스타 느낌을 담은 신라면 제품입니다.
0: This is the one that we mentioned on the show recently, Tumba, which is doing really well in overseas markets as well. So you've heard of Tumba. It's in places like

0: If I'm not good with spicy things, this is pretty spicy. Yeah, I can see it says 매콤 꾸덕한. So that means it's spicy and it's quite thick as well. Let's get to a song request though from Youngjin. You've chosen Self Acoustic with Ramyeon Song. 이거 어떤 노래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1: 라면을 맛보는 그 순간에 그 재밌는 감정을 잔잔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0: 오, 셀프 쿠스틱 아티스트 처음
1: 네,
0: 들어봤는데요.
1: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0: 아, 오케이. 라면의 덕후면 알 수 있어요. If you are into your ramen, you'll know this song. It's a short but sweet one. Let's listen to it and be back after that.

0: And we're back for part two. That was a short ramyun song. 너무 짧은데요, 노래 자체가. 근데 약간 라면 먹으면서 그 즐거움 약간 전달하는 역할. 어, 좋아요. 되게 발랄하고. We got lots of messages from our listeners. Leon says, I always have the shin, let's call it, in my house. 늘 이거 집에 있대요. Many Koreans as well, I think, always have this in their house. And he said, my question, many international instant noodle rankings have placed Singapore's laksa instant noodles at or near the top. Have you tried them? And what do you think makes them highly regarded? 아, 전 세계 평가했을 때 싱가포르의 락사 라면도 약간 상위권에 늘 있는데 이거 드셔본 적 있는지 하고 왜 이렇게 높은 평가 받는 것 같아요?
1: 어, 락사 라면 먹어본 적 있는데요.
0: 네.
1: 네, 한국 라면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되게 맛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0: 오.
1: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0: 네.
1: 라면은 좀 저렴하고 대중성 있어야 생각하는데 이제
0: 가격도 조금 비싸요.
1: 어, 네, 가격도 비쌌습니다.
0: 오.
1: 한국 라면에 거의 두 배 이상의 가격에 팔렸는데,
0: 와.
1: 저는 그 미식가들 입장에서 아주 또 그 맛과 매력이 네. 있다고 생각해서 큰 인기를 끄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0: 요즘 한국 라면 약간 평균 가격이 어떻게 네. 돼요? 요즘 많이 네. 물가 올라가는데 네.
1: 한국 시장에서는 한 개 봉지라면 기준으로 네. 한 개가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요.
0: 아.
1: 해외에서는 거의 두 배, 세 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아, 같은 제품.
1: 같은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더 비싸게 팔립니다.
0: So regarding laksa, of course, Youngjun has tried the laksa ramen. I've tried it as well. I think from Japan, actually, I tried a laksa flavor, and it was delicious. But Youngjun also says it's very luxurious compared to Korean ramyuns. But that's also kind of, in his opinion, its downfall, because ramen is supposed to be for the people, right? It's supposed to be cheap and affordable. And he said it was about twice the price of Korean ramyun. And let's be honest, Korean ramyun isn't that expensive. When we're talking about bongji ramyun, we mean in the vinyl packaging like this. This is these days between 1,000 and 1,500 won, so less than $1. But when it's sold abroad, that is doubled in price as well. Siska from Jakarta says the shin ramyun is her favorite, and the bulldog one, she loves the carbonara flavor the most. My daughter as well. 우리 딸도 최애 라면 카보나라 불닭 볶음면.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cheese 불닭 볶음면이고요. And so she asks, if it's more yellow, is it better for you? 아, 그러면 아까 비타민이 들어가서 노란색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란색이 진할수록 더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 비타민이 더 함유되는 건가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노란색을 더 진하게 할 때는 색소를 넣기도 하고요.
0: 아, 또, 일부러.
1: 네, 그리고 반대로 네. 노란색을 넣지 않는 게 더 좋은 라면에는 비타민을 빼기도 합니다.
0: 아, 진짜요?
1: 대표적으로 곰탕 라면이라고
0: 네.
1: 한국의 곰탕을
0: 아주 흰색이죠.
1: 네, 그런 경우는 비타민을 안 넣습니다.
0: So the more yellow it is doesn't mean the more

0: vitamins it's got. Usually, if it's too yellow, it's got colorings. And there are some that don't have any of the colorings in them. They're white, like, for instance, komtang, which is our beef bone broth soup. And that is really white. And also the seolleongtang ramen I've seen is very white. Those have them removed as well. And then you ask, have you tried any instant noodles from Indonesia? We got so many flavors. 인도네시아 라면도 드셔본 적 있나요? 약간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1: 인도네시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라면을 많이 먹는 세계 2위의 라면 소비국인데요.
0: 와.
1: 그 나라의 인기 라면은 미고랭 라면이라고 있습니다.
0: 아, 그 작은 패킷에.
1: 네, 맞습니다.
0: 그거 좋아요.
1: 그게 한국으로도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0: So the migoreng that I think you've talked about before on the show, Siska, he's saying that is so popular, not just in Indonesia, but exported even to Korea and further afield. And you guys, in terms of volume and quantity, are second in the world for consuming ramen. So well done to you.
1: 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미고랭 라면을 만든 인도네시아 회사가 한국인 걸그룹을 모델로 해서
0: 오! 누구요?
1: 뉴진스를 와. 모델로 해서 네. 한국 라면을 출시해서
0: 인도네시아에서요?
1: 인도네시아에서 이름이 한국 라면입니다.
0: 와.
1: 그걸 출시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식 한국 라면을 그러면 비슷해요. 약간 매운맛 그런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면 불닭볶음을 카피해서.
0: Wow. So the company behind the migoreng has also released Korean style noodles with new jeans as their model and that is being exported across the world, which is unbelievable. Oh my goodness, we have in the studio the tumba, which we couldn't just do here because I don't know if you know, but these days instant noodles, like the fire chicken ones, and like this tumba, they are not just hot water put in there. You put it in there, and then you put it in the microwave as well. That makes it better. 예전에 그런 라면 없었잖아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는. 네. 그게 확실히 약간 맛을 개선하는 건가요?
1: 네. 이 원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혀 네. 먹기 때문에 봉지라면만큼의 그 면식감을 구현할 수가 없는데요.
0: 아.
1: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게 되면 100도씨에서 네. 계속 끓여주기 때문에 아~ 라면을 끓여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 맛과 식감을 보여줍니다.
0: 그러면 옛날에 그냥 그런 기술 뭐 포장에 있어서 뭐 생각을 못했는지 그런 장벽들 때문에 안에다가 네. 요즘은 거의 다 네. 그러는 거예요.
1: 예전에는 그 스티로폼 재질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아~ 종이컵으로 바뀌고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0: So I was asking Yongjun why we didn't used to put them in the microwave, and it's to do with the packaging. It used to be used with styrofoam. Now it's like paper packaging. And so putting it in the microwave with the boiling water means it's closer to the pongji ramyeon. So this is seen as the original, right? The vinyl packed ones. You put it in a pot of boiling water, and usually it's, what, 3, 4, 4.5 minutes. So the cup ramyeons couldn't compete with the texture, but now if you put them in the microwave, that is bubbling away at 100 degrees. So, Yongjun 씨도 같이 드실 건가요? We're going to try the tumba here together. And I see with this export now, they've got Shin saying spicy happiness in noodles, as in S-H-I-N for the brand name. I love that. Let's give it a try. It smells a bit like pasta, like tumba spicy pasta. But you can see it looks like ramyeon as well. And it's got herbs. Oh, 드시죠? 어떻게 뭐 드실 때 먹을 때 팁 같은 거 있어요? 뭐 소리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1: 즐겁게 먹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Asking for some tips.
1: 근데 이게 좀 매워서 조심하세요. 네.
0: 괜찮아요. I will be fine. I asked if there's any tips. 먼저 드시죠. 뭐 ASMR도 해도 되고요. And so he said, no tips. As long as you eat it in a fun way, it's okay. All right, so let's go for the tumba. 하고 드셔보시고 제가 먹는 동안에 약간 평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약간 맛 평가 네. 같은 거. Okay, I'm gonna go for it as well. I'm gonna be a bit noisier. Oh wow. Initially, it's not spicy, but now it is getting more and more spicy. 처음 먹을 때 약간 치즈 맛이.
1: 네.
0: 강하고 크리미한 텍스처 때문에 매운지 몰랐다가 한 3초 뒤에 이렇게 매콤한 맛이 막 올라오고 So after about 3 seconds it really starts burning on your tongue. That's really quite spicy. 이거 약간 라면 중에 그 매콤함은 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1: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너무 맛있어. This is delicious. It's very spicy. Like Kyungjun was saying, it's more spicy than the shin, less spicy than the fire chicken noodles. But wow, how do you evaluate this?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1: 이게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제품인데 정말 이 치즈와 이 크림의 고소함으로 매운맛을 중화시켰는데요. 근데 피터님한테는 많이 매울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매워서 고통스럽지만 더 먹고 싶게 되고 약간 못 멈추는 그런 거 있어요. So this was actually targeting the American and European customers out there with the cheesiness, the creaminess. But Youngjun is worried that it's too spicy for me. It is spicy, but I just want to eat more and more. But I will hold off because we have to do the interview. 조금 참을게요. 더 먹고 싶지만 조금 있다가. So let's introduce some other ramens as well.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제품은 뭔가요?
1: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Samdaeng is the company, and it says 1963 우지 파게장. 무슨 말이에요? 우지 파게장.
1: 원래 그 한국의 라면은 옛날에는 소기름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198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 팜유라는 식물성 기름, 팜유라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옛날에 소기름으로 만들었던 라면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0: 그러면 이거 진짜 소기름으로 만들었어요?
1: 네, 소기름과 팜유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0: Wow, so that's an interesting historical fact about ramen. This one is using the cow fat or beef fat, I'm guessing like beef tallow, that used to be used in ramen until about 1963 when there was a big incident and they switched over to vegetable fats and oils. 그러면 맛이 확실히 달라요?
1: 네, 확실히 소고기의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와. 한국의 최초의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That is like the original taste of the first ramens, the instant noodles that came to Korea. That is absolutely wonderful. I want to give it a try. It's a bit like the Golden Arches. Their French fries used to be fried in beef tallow, but then they went over to vegetable. 그러면 나머지 라면은 거의 다 지금
1: 식물성 기름인 팜유.
0: 아, 팜유.
1: 팜오일.
0: 아, palm oil, palm oil. 거의 다예요?
1: 네, 전 세계 라면 대부분이 네. 팜 오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Wow, so most ramens, not just in Korea, but in the world, are now used with palm oil. So going away from animal-based fats, right?
1: 이 팜 오일이 식물성 기름인데 네.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 스낵, 초콜릿, 아이스크림 네. 이런 온갖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0: Yeah, palm oil is well known to be in many things that Youngjun just mentioned, right? Chocolate and snacks and things like this and that. And you can come across it a lot. But yeah, going back to the original beef, oh, that's going to taste so good. I'd really love to give it a try. And another ramyeon as well that you'd like to introduce?
1: 네. 두 가지를 한 번에 할까요?
0: 네, 그럼요. 네.
1: 먼저 첫 번째로 네. 지금 그 BTS와 협업해서 오! 한국과 외국에 같이 팔리고 있는 아리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0: So this is a combination like a collabo with BTS. 근데 BTS 티가 안 나는데요.
1: BTS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Wow. So it says inspired by BTS on the side of the packet. 어떻게 영감을 받았어요?
1: BTS가 라면 개발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광고 모델로 간 건 아니고.
0: So this is vongole, as in vongole pasta. Oh wow. So this noodle though looks like pasta, not ramen.
1: 파스타 느낌의 라면입니다.
0: 아 근데 이것도 튀긴 거예요?
1: 유탕면입니다.
0: I see. Okay, so that is still the, like, I guess, theory behind ramyeon, but it looks like pasta, like the kind of tagliatelle, if I'm not mistaken. So that's one that he wanted to introduce. And then...
1: 요즘 한국 라면들은 이렇게 해외 수출을 위해서 파스타 느낌으로, 스파게티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0: So to give it a feel of pasta, to appeal to foreign markets, that's why... They are releasing ramyeon like this. I've seen this in the shops so much. 요즘 많이 보였는데 안 먹어봤어요. 이거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브랜드예요?
1: 네, 새로운 브랜드. 이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처음 봐요. 그 큰 기업 뭐 원래 라면 만들었던 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1: 팔도라는 한국의 사위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도 팔고 있고 다른 유럽에서도 팔고 있고 한국에서도
0: So it is one of the big Korean food brands out there. And then the other one that you've got in your hand, I have not tried this yet. I did see it. It's the 미역국 라면, right? The seaweed soup ramen.
1: 한국 2위 기업 오뚜기에서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라면으로 다양하게 출시하는데요. 미역국을 라면으로 출시하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어때요? 저는 솔직히 라면이면 네. 매콤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이거 안 먹어서 약간 애들 위주 같은 느낌 들었는데
1: 네,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어른들도 미역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괜찮아요, 그 콤비네이션. 네, 저도 미역국 괜찮습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라면랑 굳이 약간 사리를
1: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0: 진짜. So this seaweed soup, for me, it's not ramyeon because it's not spicy, and Korean ramens are all about the spice. But Youngjun's saying, if you like the seaweed soup, and not just kids, but definitely kids like it as well, then you will love this because the soup flavor is really good. And it's a beef broth base as well, usually, 미역국. So that's why he introduced that one. That's a bit different to the others as well. Is that all? Did you want to introduce any more? 더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1: 네. 다음번에 제가 정말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다양한 라면들이 있고 그중에 아리랑 라면도 있습니다.
0: 진짜요? 네. 한국 거예요?
1: 한국 라면을 좀 모방해서 만든 인도네시아 라면인데요.
0: 와우.
1: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So Youngjun is going to be on the show again in a couple of weeks' time because that will be more a deep dive into ramens that are massive abroad, including one called Arirang from Indonesia. So stay tuned for that as well. Make sure that you don't miss that. Getting to some more of our listener questions. 청취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하나 언급할게요. Jun says, many people associate instant noodles with being unhealthy. But what is one fact that might surprise people,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he health impact? 맞아요. 한국의 특히 부모들은 저희 가족도 그렇고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만 약간 먹게 해요, 애들. 이 건강 생각하면서. 근데 라면은 뭐 건강에 진짜 많이 나쁜가요? 나쁘면 600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걱정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1: 그 원래 한국에 라면이 도입됐을 때는요. 영양식품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0: 진짜요? 네. Health food? When it was originally introduced, it was introduced as a health food. 근데 언제 그 인식이 바뀌고 그랬나요?
1: 한국 사람들이 굶주렸던 시기에는 이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잡혀 있고 열량이 많으니까 좋은 식품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는 시대잖아요.
0: 네.
1: 근데 라면이 좀 지방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여겨졌고
0: 네.
1: 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도 좀 좋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됐습니다.
0: So originally it had that connotation of actually a health food, and that was in times when there was a lot of not quite famine, but we were malnutritious, we weren't eating enough. But over the years, as Korea has eaten better and better in terms of its regular diet, due to the high amounts of fat and nitrates in ramen, that's why it's seen as unhealthy. 그럼 뭐 가이드라인 있나요? 일주일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도 뭐 15개까지 먹는데 네. 건강에 지장 같은 거 없어? 괜찮아요?
1: 네, 괜찮은데 만약에 라면을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0: 네.
1: 고기나 달걀 등을 같이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0: 와우. 한국 약간 국물도 끝까지 안 마시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 밑에 막 그런 나이트레이트하고 거, 네. 그런 거 많은데
1: 국물을 만약에 안 먹고 면만
0: 네.
1: 먹으면
0: 네.
1: 그 나트륨을 3분의 1 정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Wow. So if you want to eat them more healthy, Youngjun says add an egg, maybe add some beef to it as well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tein you're getting from the dish. And if you don't drink the soup, you're only getting about a third of the nitrates as well, which is a really good tip. And one question I have to ask you, I mean, we're having so much fun and there's so much to talk about. That's why Youngjun will be back. K-Ramyeon is so popular, like you said, number one. So from an expert point of view, what makes Korean ramyeon so special? Is it the technological strength? 한국 라면의 특징하고 약간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는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 두 가지가 앞서가 있는데요.
0: 네.
1: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게 첫 번째,
0: 아.
1: 두 번째는 매운맛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0: 와.
1: 한국 라면은 물가 관리 품목으로 적용이 돼서 오랫동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네. 매운맛을 어느 나라보다 최적화해서 도입을 했는데 와. 그거 덕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본인들 라면 생각했을 때 약간 매콤한 맛이다. 이런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한국 말고 일본하고 중국 라면 영국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닭고기 육수, 소고기 육수 매운 거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해물 육수 이런 다양한 거였는데 한국인지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라면은 무조건 매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 그게 라면 회사들이 맵게 만들면 잘 팔리는데 네. 안 맵게 만들면 안 팔리는 걸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맵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고 약간 해외도 마찬가지인가요?
1: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운 라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 Wow. So asking about the strength of Korean ramen when compared to others, I saw some of you asking about that as well. And Youngjun said it's two things. It's the cost and it's also the spiciness. So when it comes to cost, because ramyeon is one of the foods that has a certain control to the price, it can't get too expensive too quickly, it's been able to be sold for a very reasonable price for a very long time. When you look at inflation of other food products, they've gone up like 10 times, 20 times over the past few decades, but not ramyeon. And the spiciness, right? No one does spiciness like Korea. And I said,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have like chicken broth, beef broth, seafood broth noodles from China and Japan in England. But if you think ramyeon in Korea, it's all about the spice. And I was thinking, what is that? And Youngjun says, it's simply because the spicy ramyeon sell the best in Korea and now abroad as well, even in Japan. And so, of course, the companies, they don't come out with the other flavors because they're not as popular. 그것도 한편으로 되게 매력인데 아쉬운 게 좀 다양한 맛들이 뭐 존재하긴 하죠. 다음에 오실 때 뭐 스파게티 맛 아니면 뭐 짜장 맛 이런 네. 것들도 맛볼 수 있는데 완전 압도적으로 매운 라면들이 큰 비율을 차지하니까 네. 신기해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네. 속상해하시는데 네. 라면 회사들은 어쨌거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잘 나가는 쪽으로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네. 스파게티, 안 매운 파스타 느낌의 라면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런 것들, 뭐 봉골레 맛 네. 같은
1: 이게 일곱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0: 아, 하고 안 매운 것들
1: 안 매운
0: 많이
1: 것도
0: 있어요?
1: 있고 매운 것도 있습니다.
0: 이것도 매운
1: 이건 안 맵습니다.
0: 아, this is Bongole, and that's why for European and American customers, there's more of those being released because they can't deal with it. But Youngjun does say because the companies are there to make money, that's why we're seeing so many spicy ones. Youngjun, that's all we've got time to do. Talk about today. We're going to have you back in a couple of weeks.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으니까 다행인 거 2주 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1: 오늘 그 해외 청취자분들에게 한국 라면의 매력과 가치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세상에 다양한 라면이 있다는 것을 피터님과 함께 재밌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0: Okay, so saying you're so pleased to be able to talk about the attractiveness and the value of Korean ramyeon with you guys. And next time, we're going to go global. We're going to see lots of different ramyeons, different types from all across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Youngjun. 퀴즈도 못 맞췄는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We're going to listen to CM Blue with 인생 창가, Anthem of Life. And on the July 6th, actually, we are going to be meeting again. So next week, another guest for Peter's on the Block. And then the week after, Youngjun will be back here.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1: Bye-bye.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Jingle My Star. And today we have the fabulous all-around entertainer, Johann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하나 씨 일단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특보입니다. 이 시대에 떠오르는 별,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 조하늘 씨가 아리랑 케이팝핀에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0: 와, 잘한다. 와, 근데 사실 네. 하늘 씨랑 이제 노래 나갈 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을 만날 때는 저렇게 톤이 확 바뀌는 게 너무 멋있다.
1: 아, 진짜요?
0: 성공! 너무 멋있다.
2: 노린 거다.
0: Okay, so she is an announcer, and to introduce herself, she did use the announcer tone that is kind of set here in Korea. We have this like set announcer tone to introduce herself. She did an amazing job. I was like, oh my God, like it's so cool because her and I were talking during the song break and her just normal talking voice and then her announcer voice is completely different, which is so cool. So we're going to get to know her for today.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나운서의 느낌으로 인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1: 네.
0: 그래도 오늘은 가수로서 오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 분들이나 가수분들 오면 저희가 좀 좀 힘들게 해드리려고
2: 어떻게 하시려고
0: 약간 좀 게임 아닌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PD님이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10초인데
2: 네네네.
0: 아, 근데 아나운서시니까 시간 계산은 잘하실 것 같고 이거를 네.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본격적인 소개가 아니라 네. 뭐 TMI
2: TMI
0: 뭐 오늘 나의 큰 매력 뭐 오늘 꼭 하고 싶은 말 네. 뭐 오늘 처음 날 본 사람들이 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를 네. 딱 10초만 드릴 거예요.
2: 딱 10초 맞춰야 돼요?
0: 그러니까 뭐 그냥 땡 하고 꺼져요.
2: 그래요?
0: 자, 제가 네. 통역하는 동안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 잠깐 해봐요.
2: 네.
0: Okay, so she's gonna be she's an announcer, so I think she's gonna do good on the time management. But she has 10 seconds to introduce herself, but not like in a more proper way, but more like a fun, casual type of a way. TMI of the day, any of that kind of stuff. So we have 10 seconds on the timer. Ready, set, go!
2: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 앙큼살큼한 미야옹 고양이 조하늘입니다.
0: 오!
2: 아직 남았어요?
0: 남았어!
2: 잘 부탁드립니다.
1: 와, 너무 빨리 해버렸어.
0: 그래도
2: 네. 임팩트 있었죠?
0: 네. 10초를 그렇게 여유를 갖고 한 아티스트 분들은 처음이었어요.
2: 아, 진짜요?
0: 항상 무슨 얘기를 하다가 띵 하고
2: 끝나버렸는데 거의 6초 만에 끝났잖아요.
0: 너무 좋았어요. Okay, so she's great with time management because I think that's the first time I've ever had anybody come into the studio and have fun with 10 seconds and be done before that and make it sound like 10 seconds was even a long part of the job. Anyways, she was introducing herself. If you see it in a lot of her videos, she does emit a little bit of like the cat sound. So we're gonna get to know her just a little bit more today. So 우리서 K-pop인의 특은요. 네. 우리가 키워드 토크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 팀이 하늘 씨에 대한 키워드를 세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고맙게 해줄게. Thanks to me. 그리고 아나돌 multi-talented broadcaster 그리고 A2G인데요. 네.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순서는 제가 고르면 네. 다른 인터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 씨가 고르면 돼요.
2: 아, 제가요?
0: 뭐부터 하실래요?
2: 그럼 저는 자기소개 때 아나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나돌로 가겠습니다.
0: 오케이. 자, 아나돌이 뭐예요?
2: 아나돌이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 아니라 아나운서 해서 아나돌. 네.
0: Okay. So she's an announcer that's like an idol, and so she kind of mixes the two, and she does introduce herself as that as well. And so if you have never heard the phrase before, then you now know what it means. 자, 제가 하늘 씨 거 이제 뭐 프로필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네. 소셜 쭉 이렇게 쭉 보면
2: 네.
0: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게 네. 뭔가 취미라든지 관심사가 많아요.
2: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0: 그래서 사서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보는 사람은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씨 원래 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이제 뭐 장래희망이랑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2: 네네네.
0: 뭐 하고 싶었어요?
1: 저는 초등학교 때 원래 꿈은 사실 아이돌.
0: 오케이, 아이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아이돌. 오케이. 네,
1: 원래 아이돌이었는데 이제 아나돌이 됐다. 근데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러면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팀을 보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네. 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본격적으로 그 꿈을 향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 오거든요.
1: 네네네.
0: 어떤 집들은 초등학교 때 오고 어떤 집들은 중학교 때 오고 어떤 집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여유를 줘서 한 고한 네. 1, 2까지는 여유를 주는데 하늘 네. 씨는 언제쯤 아이돌의 꿈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 꿈을 그냥 접고 다른 쪽으로 갔을까요?
1: 저는 사실 이 아이돌이 어쨌든 춤이랑 노래를 한 사람이잖아요.
0: Yes.
1: 저는 지금 인생을 쭉 돌이켜봤을 때 늘 노래, 춤과 함께 했어요.
0: Okay.
1: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꿈꾼 건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막 오디션. 제가 처음 오디션이 SM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손잡고
0: 그게
1: 토요공개 오디션. 아. 그게 이제 첫 제 오디션 경험이.
0: 와, 오랜만이다.
1: 토요공개 오디션 봤죠. 그때 이제 처음 오디션 보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도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0: 다른
1: 사들 다 보러 다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뭐 전교 1등이 나고, 공부를 제가 잘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일단은 첫째 엄마 put your hands up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1: 맞죠.
0: 그러니까 그 오디션을 보는 과정을 네. 같이 함께 하고 이랬다는 거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네. 엄마의 서포트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 와중에는 어쩌면 마미의 사랑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1: 그쵸, 그쵸.
0: 못하게 했었어 봐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고
1: 네.
0: 공부만 해 이랬으면
1: 오히려 더 반발심해.
0: 오히려 그 청개구리의 심보가 나오면서 네. 싫은데 하면서 더 오디션만 집중한다든지.
1: 그러니까 맞아요.
0: 두 마리 토끼를 하나 잡을 생각을 안 하고
1: 네.
0: 그냥 아니야 나는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진짜. 서포트를 맞아. 계속하는 과정에서.
1: 네.
0: 숙제까지 잘 할 수 있고 계속 그거를 위해 Okay, so she's got a really interesting story. So she always wanted to be an idol, but there was a turning point for her in her life and even now. Dancing and singing is something that she's always loved. And about in fifth grade, her first audition ever was through SM. They used to have Saturday auditions for SM. And I was like, oh my God, it's been a while since I heard those. Anyways, so she, her first ever audition was in fifth grade with her mom. Mom took her. And then while she was starting to buckle down and just kind of study, while she kept auditioning in junior high, she realized that she was actually do pretty good at studying.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that, to be honest, in my personal opinion, your mom being so supportive of you with, like, you know, your auditioning and wanting to do stuff like that, I feel that, you know, as a teenager, if she would have prevented you from doing one or the other, I feel that you might have wanted to pursue something else and not do the other. But because you got the support in something that you loved, other things kind of came more naturally for you. 자, 그래서 공부가 네. 그냥 쉬웠다.
1: 쉬운 건 아니고 저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0: 복 받으셨다. 아니, 이거는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1: 타고난 이런
0: 타고난 것도
1: 거니까.
0: 그럴 네. 수도 있고 네. 또는 정말 운 좋게 하늘 씨랑 같이 이제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선생님들이나 네, 학원 네, 선생님들이 네. 그냥 되게 운 좋았었을 수도 있었어.
1: 아, 서포트를 되게 잘해줬어요.
0: 그러니까 좀 가르침 자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었었을 수도 있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하늘 씨를 좀 관심 있게
1: 네.
0: 이 공부라는 게 공부가 아니라 좀 재밌게 풀 수 있게 도와줬던 선생님들이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1: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럭키 비키다.
0: So I was saying that she said that like for her studying was just fun.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that that's just a really good, like a long light of luck for her because you know, I feel that she might have just met the right timing, the right teachers, you know, getting the support that she needed to help her study in that direction. 그래서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진 건가요?
1: 맞아요. 이제 그때 제가 사실 서공이 아세요? 서울예술 고등학교랑 제가 하나고등학교는 자사고를 나왔는데 두 개를 고민을 했어요. 아, 한쪽은 노래 춤이고 한쪽은 공부인데 근데 제가 공부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춤은 아이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학원들도 많고 한데
1: 대학생 됐을 때 오디션 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 어린 나이인데도 공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잠깐만. 이거는 우리 마미를 모시고 잠깐 좀 인터뷰를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1: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0: 돼. 아니, 왜냐면 이거는 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뭘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자신이 근데 이렇게 훌륭한 생각.
1: 아니, 아닙니다.
0: 근데 아니, 왜냐면 네. 사실 공부하기 싫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려웠죠. 맨날 밤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내가 뭔가 이뤘을 때. 시험성적 다 받았어.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 MBTI를 보고 있는데. 오케이.
1: 납득되셨죠?
0: Okay, so I was like, I was kind of teasing mom. I was like, do I need to bring mom into the studio? Because she says like, studying was fun. It was hard, but it was fun. And I was like, excuse me, what was mama like feeding her or doing whatever? Because like to have a teenage child say, mom, I love studying. And studying is fun. It's just like, where is this coming from? But she says that for her personality wise, she just really loved studying was hard, but she loved her test results. And I was like, I need to see her MBTI to see if it matches up. And it kind of does match up for that as well. Okay. There's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I heard that you speak a lot of different languages. How many are you at the moment?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1: 아, 네.
0: 언어를 몇 개 하신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총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다.
1: 저 일단 한국어 제일 잘 쓰니까요.
0: Okay, Korean. 네.
1: Korean and English and 중국어, Chinese.
0: Chinese.
1: Yes.
0: Mandarin, Cantonese. 두 가지. 중국어.
1: 네.
0: There's like two. Mandarin, Cantonese.
1: 네.
0: Just Chinese.
1: Yeah.
0: Okay. That's very interesting. 그러면 자기소개까지는 다 되는 거죠?
1: 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응. 영어랑 중국어를 조금 안 하지 돼가지고 응. 대신 제가 중국어 가요 부르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제가 아이돌은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심지어 그 자사고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춤 노래 안 났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 오디션도 선생님도 몰래 보러 다녔었고 심지어 최종학급도 했었고.
0: Oh my goodness. 네. Okay. So she's not she does speak English and Chinese, but she hasn't really picked it up in a while. So though she understands it, she can't like you know go into a deep dive of conversation right this moment. But in high school. When she was trying to pick between going to a performing arts high school and just like studying down, she did still audition in the midst of all of that and all that as well. And she even went on a Chinese singing competition and she actually got pretty far. Okay, we need to ge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her. 자, A to Z랑 Things to Me 어떤 거 하실래요? 두 개 다. 두 개 중에.
1: 저요? 그러면 일단 A to Z로 가볼까요?
0: Okay, A to Z. So we get to know her just a little bit more.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모자들이 많잖아요.
1: 네.
0: 지금 본인이 가능하고 잘하시는 게 엄청 많은데
1: 아,
0: 오늘은 사실 가수로서 나오셨잖아요.
1: 네.
0: 오늘은 하늘 씨를 처음 본 청취자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떤 거를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만약에 네. 고맙게 해줄게 노래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1: 아.
0: 아니면 네. 뭐 SNS로 난만 봤던 저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 이름 세 글자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든가 뭐 아, 뭐였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아나돌 조하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Okay. Okay. So she wants you guys to remember 아나돌 조하늘 today as you walk away from this interview. So make sure that you think about that as well.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사실 아나운서 톤 아까 하셨을 때도 완전 다른 사람 느낌이 많이 나긴 했었거든요.
1: 아, 진짜?
0: 근데
1: 네.
0: 비욘세가 무대 위에 쓰면 다른 페르소나가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죠. 하늘 씨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많고
1: 네.
0: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1: 네.
0: 다른 페르소나일까요? 아니면 다 같은 사람일까요? 뭘 어떤 느낌일까요?
1: 저는 사실 본캐는 되게 지금 톡톡 튀어 보이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진중해요. 그리고 제가 MBTI는 아직 공개하면 안 되죠.
0: 아, 해도 돼요.
1: 아, 제가 ENTJ인데 ENTJ가 이 중에 제일 아이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막 되게 엄청 에너지 넘칠 줄 아는데 저는 일할 때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막 쏟아내고 또 가만히 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약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페르소나를 바뀌어 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 자체가 캐릭터가 진짜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0: Okay. So she doesn't have different personas per se for each hat that she wears in her jobs. But she's even though she's really seems like outgoing and whatnot, she's actually a really serious and down to earth person. And when it comes to her MBTI, which is ENTJ, they say that they're the biggest eyes out of all the E category. So for her, in front of the camera, in front of the mic or whatever, she gets a chance to like really put all that energy in there. But then she needs to really need to go home and like recharge herself as much as possible. And so, yeah, that is that. Oh,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SNS를 보니까 춤이나 커버 하실 때 스튜디오 가 있던데.
1: 네네네.
0: 어디예요?
1: 아 그게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찍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사실 MCN 이제 요즘 인플루언서도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 다들 제가 이제 옷이나 이런 게 진짜 아이돌 같이 맨날 바꿔 입고 나와서 그 협찬 받는 거냐고 작가님께서도 방금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제가 일일이 다 코디하고 아~ 그리고 심지어 선곡도 다 제가 하고요. 모든 게 다 제 피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다. 네.
0: 더 많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1: 많이 봐주세요.
0: Okay. So, she does a lot of covers. If you've seen her on her social media accounts, she does a lot of covers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really curious about where she's shooting all this stuff. And she says she actually has a studio. So, MCN is a studio that is working. They work with a lot of influencers. So, they actually help her with the production process of that. But even my writer was asking her while she was sitting outside, you know, chit-chatting. She's like, your clothes are so cute. Like, where do you get all of those? And she's like, no, those are all styled by me. She puts everything together. She chooses the songs and all this other stuff. So, yeah, all of the behind-the-scenes stuff is all on her. 그러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떠올라요? 그러니까 뭘 보다가 아니면 플레이리스트 구경을 하다가 아니면 뭐 랜덤 듣다가 어떻게 골라요?
1: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0: okay.
1: 그게 많고 플레이리스트가 많고 그 다음에 릴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분들 릴스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해요. 인플루언서들 분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저장을 진짜 많이 해둬요. 그 약간 공부하듯이 해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DNA가.
0: Okay. So she says that she studies. She studies the algorithm. So when it comes to songs, she will choose her favorite tracks like from her playlist and stuff like that. But on top of that, she'll watch a lot of idol reels as well and just other influencers and what they're doing, what's trending at the moment. And she saves a lot of them, she says. So she finds herself studying them quite a lot. So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the videos that she posts because she does put a lot of heart into it. What do you do outside of your work? 사실 하늘 씨처럼 이렇게 잡이 많고 생각도 많으시고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으신 분들이 네. 취미는 있을까 하거든요.
1: 네네네.
0: 왜냐면 워낙
1: 많으니까.
0: 바쁘니까 취미는 있는 거죠?
1: 네, 저는 일이 취미인 것 같아요. 워커홀릭, 본투비 워커홀릭인데 근데 이제 저 혼자 좀 좋아하는 거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0: 가서 아니면 그냥?
1: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네, 거의 맨날 해요. 하루 2시간 넘게.
0: 오! Okay, so she's born to be workaholic. She loves to work. She says that she doesn't know how to turn it off, but she does like to work out. So she finds herself, if she can, working out at least 2 hours a day, whatever that may be. And she also likes watching movies.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like going to the movie theater, but just like, you know, winding down with movies is something that she likes.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영화?
1: 저 SF 예를 들면 인셉션이랑 인터스텔라 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나 네 일단 SF 그다음 철학적인 거 조금 갑자기 갑자기 숙여내지는.
0: 아, 너무 좋아요. Okay. So she's an SF fan. So anything like Interstellar and, you know, that kind of stuff is her vibe. Loves the director. And yeah, she likes that also stuff that are a little bit more philosophical as well. And I was like, I love having her in the studio today as we get a chance to talk more about her. Oh, 끝없이 지금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셀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 네. 물론 타고난 센스도 있,

0: 있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고 해서 네. 그러면 이 아이돌 릴스나 인플루언서 릴스 중에서도 뷰티나 패션 쪽에서도 많이 저장하시고
1: 네, 진짜.
0: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1: 네, 저 메이크업부터 헤어, 고데 기법, 뭐 옷 패션 어떻게 코디하는지 막 이런 거, 뭐 손톱, 네일, 뭐 속눈썹 부분별로 이것도 공부하듯이
0: 한 100분의 1 어떻게 내 몸으로 흡수하고 싶다 이 열정을.
1: 아, 제가 너무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0: 너무 좋아요, 좋아요.
1: 좋은 태도죠.
0: 어, 아, 그러면
1: 그죠. 저는 춤출 때도 공부하듯이 이렇게 다 머리 어떻게 표정 어떻게 쓰는지
0: 분석하고.
1: 몸짓 어떻게 하는지.
0: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 네, 되게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So I was like. I was asking her when it comes to like, you know, beauty, because she says that she styles herself for all of her videos and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does then the studying of idols and reels also include beauty, like, you know, hair? She's like, oh, yeah. So how do you know what's the new fad with, you know, eyelashes, hair and makeup, and how to, like, you know, curl your hair a certain way, nails, skin tone, everything. Like how to style a certain type of body. And she's like, I just like dividing everything and having everything organized. And she's like, this is right, right? I'm just like, yeah. If I could take like a 100th of you and put it in me, I think I'd totally love it. 자, 오늘은 하늘 씨가 가수로 오셨는데
2: 네.
0: 고맙게 해줄게 라는 곡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2: 네.
0: 이거 앞서서
2: 네.
0: 이 영상도 자주 올리시긴 하시지만 쇼미더머니
1: 그쵸, 쇼미더머니. 이게 진짜 다들 제가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나왔거든요, 사실. 비밀리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쇼미더머니 말고 다른 프로 유명한 프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캐스팅 연락이.
0: Okay.
1: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힙합 장르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아, 오히려 힙합 오디션이 있나 이러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딱 쇼미더머니 모집을 하길래 어라 나를 위한 무대인가? 왜냐면 저는 늘 도전의 아이콘이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서 딕션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래퍼들 보면 막 딕션에 대한 얘기도 많으니까 이거 딕션은 조금 내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갔죠.
0: 근데 네. 그거 뭐 제 주변에도 우리 게스트 고정 게스트분들도 네. 지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 아 진짜?
0: 그거 한 48시간 걸리잖아요.
1: 아 그 대기하는데?
0: 어, 그러니까 대기하고 녹화하고 이제 탈락하기까지가 그래도 한 하루에서 반나절에 네. 플러스 거의 한 48시간 걸리는데
1: 네.
0: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변에도 뭐라고 말하고 사라진 거예요?
1: 저 그냥 약간 아나운서 시험 보듯이.
0: 아, 그냥 이제 네. 나 뭐 있다.
1: 네, 그냥 뭐 있다 하고.
0: 나 뭐 있다 하고 그냥.
1: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세팅도 완전 아나운서 같이 하고 왔잖아요.
0: 네, 맞아요, 봤어요.
1: 네, 아나운서 세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 시험 보는 줄 알았대.
0: 아, 오케이. So, before we talk about the song, she was on Show Me the Money 12. And so at the time, she actually got a call from a pretty big show to be a contestant on. And she was like, okay, I'll think about it. But she's an announcer. And so there's one thing that Korean announcers take pride in is their pronunciation and their diction and stuff like that. And so she's like, and she really loves hip hop. She's like, is there any like rap auditions that I can go out on? And Show Me the Money was accepting people. And so she's like, okay, I can do this. And she actually wore her like announcer look when she went to audition. And I was like, but that thing takes like 48 hours to like tape and, you know, be with. Like, how did you go MIA? She's like, oh no, I just told people I was going for like this announcer, like work gig audition type of an ordeal. And so that's how it came to be. 자, 일단은 노래가 나왔는데
2: 네.
0: 이 노래가 어떤 노래고 어떻게, 아니, 일단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이것도 이제 기원이 쇼미더머니 때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영상을 제 SNS에 올렸는데 그게 누적 1700만 회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가 고맙게 해줄게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게 약간 밈처럼 뭐뭐 해줄게 이러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벤트처럼 내가 곡으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K-pop and hip-hop으로 재해석한 네, 곡이에요.
0: Okay, so if you guys see the video that she posted, it was a clip from Show Me the Money and there's a part with actually that says 고맙게 해줄게, which kind of became a meme and it started getting really viral. And so she's like, you know what, maybe I can just make this as an event. So she mixed just like K-pop and hip-hop a little bit in there as well, and she literally is just taking like the meme that went viral that she did and made it into a song.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녹음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어떻게
1: 이게 어디서? 사실 제가 그 Twice, ITZY, Eyes on the Voice, Stray Kids 곡

0: released, which technicality wise is pretty big because there's a lot of technicalities that go into it. 이거는 정말 그냥 믹스 마스터링까지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2주 만에 네. 잡힌 거고 네. 유통도 그 시간에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잡힌 거잖아요. 네. 진짜 운이 많이 따르시네.
1: So like there's so many technicalities about like distribution and also getting it mixed and mastered and like all of that being able to be done under 2 weeks is that's she's pretty lucky to be able to do that.
0: So we get a chance to actually hear her sing this live. 이거를 라이브를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왔는데요.
2: 네.
0: 라이브를 하시기 전에 물을 드시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2: 네.
0: 저한테 곡 소개 좀 가수스러운 곡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2: 가수스러운 곡 소개요? 네. 조금 더 약간 전문적인 약간, 느낌?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무슨 장르의 곡이고요. 아~ 훅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 막 약간 이런
2: 이거
0: 이런
2: 약간 아나운스 톤으로 해드릴까요?
0: 아 오케이. 네.
2: 제가 아나운서니까요. 본업은 아나운서니까요.
0: 아, 오케이 아나운서로 네. 한번 해줘요.
3: 데뷔곡 고맙게 해줄게는 누적조 횟수 170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녀의 쇼미더머니 12 예선 출연 영상에서 보였던 자작 랩을 감각적인 케이팝과 힙합 베이스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트랙이다.
2: 노래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0: 물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Okay, so she introduced the track as an announcer, which is originally what she does. But this was pretty much made out of a meme, and it's a little bit of an event she wanted to give back to everybody just to say thank you. And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this mix between K-pop and hip-hop as well. And I think she might be taking one more sip of water before she does live for us. We have Chuanan in the studio. She's about to sing live for us. 준비됐을까요?
2: 네. All 근데 right. 이게 원래는 아이돌 분들은 막 자기 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숨이 너무 차는데.
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 파이팅 응원을 okay. 해주세요, 여러분.
0: Music cue.

0: 이렇게
1: 진짜 대박이죠.
0: 아니 원래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깔고 오는데
1: 네.
0: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로
1: 아,
0: 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1: 아, 진짜요?
2: Okay, so most artists like put a lot of background vocals on their tracks, even if they're a solo artist. But yeah, she did that like 100% live. So that was awesome. All right, so yes, thanks, 1112. See, she's so pretty, such a beautiful voice. Tigger Shira is saying that she's got the beauty, she's got the brain, she's got the singing and the rapping, and she's good at announcing. Is there anything that she can't do?
0: 어, 못하는 게 뭐냐는 질문이었는데
1: 저요? 아, 저 못하는 거 계획 안 세우기.
0: 아, 그러니까 즉흥이 절대 안 된다.
1: 네, 저는 무계획을 계획해야 돼.
0: Okay, so the thing that

0: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1: Tis time for us to continue on with our secret paper time. It's nothing too big, as Chuan i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oday. She has written for us her personal user manual. She did tell us earlier that her MBTI is ENTJ. 아까 본인도 이제 MBTI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좀 믿는 편인가요? 이 사실 한국은 네. 이게 시스템별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혈액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2: 그렇죠. 유행하는 게 있죠.
1: 이 뭐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좀 맹신하고 좀 그런 하나요?
2: 이게 MB스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 MB스턴이요.
1: She believes it.
2: 아, 이게 어느 정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볼 때도 분석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성향이니까.
1: 그러니까 틀은 잡는 것 같아요.
2: 네.
1: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지만 근데 어쨌든 그 틀 큰 틀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2: 그 맥락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1: Okay, okay. So yeah, she definitely can see that there is like at least this like outline of how you can read people as well. 이거를 자랑을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늘 씨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예요.
2: 어? 진짜요?
1: 저 5월 25일이에요.
2: 진짜요?
1: 근데 제 주변에 네. 26, 27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24일은 처음이에요.
2: 아, 그럼 우리 거의 나란히 생일을 해야 되는, 이제 생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 정도면 솔직히 나란히 해도 됩니다.
2: 운명이다, 이거 진짜.
1: 저 진짜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저는 데스티니네요.
1: 와, 데스티니. Okay, so I was so excited to say this. So her birthday and my birthday are only 24 hours apart. She was born on May 24th. I was born on May 25th. I have a lot of people around me who were born on like May 26th, May 27th, but I've never met somebody who was born on 24th, so yeah, we're bestin to be besties. All right, 자, 아까 밥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좋아하는 음식이 밥 종류가 아니에요.
2: 맞아요, 단백질, 단백질.
1: 아니 그것도 아닌데 떡볶이, 아, 고기, 로제, 로제 파스타. 떡볶이. So she says she liked 밥 earlier, but there's no 밥 here. 떡볶이, 고기, 로제 파스타. 떡볶이는 스타일이 좀 다양하잖아요.
2: 네.
1: 매운 떡볶이 파세요? 달달한 학교 앞 떡볶이 파세요?
2: 크림 로제 떡볶이. 로제.
1: Okay, so she's cream 로제 떡볶이 for her for the win. Okay, when it comes to music, what is music to her? It is what her life is. It's fun, bringing happiness and brings meaning. 인생, 나에게 음악이란 인생의 재미, 행복 그리고 의미를 준대요.
2: 이게 철학적이죠.
1: Very philosophic with that one as well. 이거는 좀 예상이 됐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미래를 예측하기.
2: 그래야 데뷔를 할 수 있잖아요.
1: so she would like to read the future as her special talent if she could have one. And I am really curious. 만약에 오늘 하늘 씨를 사적에서 봤다고 치면.
2: 네.
1: 오늘은 사용 설명서를 봤잖아요.
2: 네.
1: 처음 다가가면 하늘 씨랑 무슨 얘기를 해야 좀 금방 친해지고 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음악.
1: 음악 얘기.
2: 네, 음악 얘기가 좋은 것 같고. 네, 아이돌 얘기나 아니면 그냥 전 예체능을 좋아해서 뭐 영화가 됐든 뭐 그냥 공부도 좋아해요. 뭐 지식 관련된 것도 좋고 그냥
1: Okay, so she likes everything. If you talk about music, if you talk about like idols, if you talk about pretty much anything, she'd actually just love to chat with you. If you approach her first, that would also be great as well. 하늘 씨,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갔는데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고 지금 네. 생각하신 것도 있었을 텐데 생각한 인터뷰보다 더 재밌었나요? 아쉬운가요?
2: 너무 금방 갔어요. 너무 재밌... 아, 진짜 한 곱하기 2? 두 배속으로 지금 가버려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1: 와야 되죠.
2: 또 불러주세요.
1: 노래 또 내요. 그럼 이거 오면 돼요.
2: 진짜 불러주실 거죠? 약속!
1: Okay. So she had a lot of fun. She feels it went by way too fast. Like double the time that

모두가 잠든 새벽 담 달빛에 홀로 깊게 젖어들 오늘과 같은 새로움. Well, listen to this exact song. This is Stay by Boy Tello.

모든 게 다 늦어버리기 전에 그래요 난 예전에 꾸던 꿈처럼 여전해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위로를 전해 모두가 날 앞서 흐름 쫓아나서 너 맘들 곳 없어 주저앉을 땐 이 노래에 기대 쉬어봐도 돼 봐도 돼 너라는 새벽을 위해

0: 자꾸 흔들려 집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너를 갈 거라 자꾸 흔들려
1: It's all jazzy now.
0: Rapper Tello come back when?
1: I don't know.
0: Can we do like Heart Attack Special Edition? Do you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ance.
1: 이제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 Chew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them right away. They're always a pleasure to have with us. The global idol group that continues to grow beyond limits through an ever-evolving story. We are joined by Omega X.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이에요. 끝없는 서사로 한계 없이 성장하는 글로벌 아이돌 Omega X.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
2: Hey!
1: Oh man, I certainly missed this energy. Oh, 너무 그리웠어요. 자, 그럼 그룹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OX 안녕하세요. 오메가 있습니다.
1: Now, onto the Kane inside, please.
5: 안녕하세요. 오메가 있어요. 케빈이라고 합니다. 반가 반가.
6: Hello everyone. I missed you so much. I'm 예찬.
7: Hello everyone, I missed you so much. I'm Jen.
8: Hi everyone, I'm Jaehyun.
1: Hi everyone.
9: Hello, 반가 반가. I'm Jaehyun.
10: Hello, 반가 반가. I'm Sebi. Nice to meet you.
11: Hello everyone, 반가 반가. I'm Hwi-chan.
7: Yeah.
1: Before we proceed, one quick question. What made you decide bring back the ancient relic from the past? 반가 반가. That's the term we used to use two decades ago. 한 20년 전에 쓰던 이게 유행어인데 요즘 다시 뜨고 있는 트렌딩하는 단어인가요?
12: 그거 아니고 재한이 형이 아무래도 그 이렇게 인사하는 중에 이렇게 브랜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1: 아,
12: 피디가 했는데
7: 피디가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Omega X, and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ir recent release during the next hour.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댓글 몇 개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Let's read some comments on YouTube.
7: Let's go.
8: Kevin Igasualim, banga banga.
1: Okay, I mean, Kevin is the one who started that banga banga trend. Well, thank you.
6: No, two decades.
7: 오랜만이긴 하다.
1: Yeah? And?
7: 좋아요.
1: 아니 그리고 저희 러브찬님이 저기 어르신들 반가 반가.
10: Hey.
1: Hello, nice to meet you, oldies. Coming from this person who goes by the name of Love-chan.
7: 그쵸.
1: Come on, you can't say that.
7: 아 근데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네. 또 이제
3: 자리가
8: 오비 대 와이비로
7: 이렇게 앉게 됐네요.
3: 또 재현이가 자리를 선정해 준.
8: 제가 오늘 자리를 짰습니다.
1: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비가 뭐예요?
6: Old blood.
1: So they said, Zen said, unintentionally we divided our seats. One side packed with OB stands for old bloods, and the other side being young bloods. Yeah.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시간 즐겁게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어쨌거나 오메가 X 라디오너스 자주 나와서 정말 그냥 가족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그룹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미니 앨범 발매하셨고 이번 앨범을 위해서 멤버들이 이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Omega X has visited Radiance so many times, as you guys would already know, and it's no exaggeration, we call them family members. And this time, they're back with a mini album after quite a long time. I'm actually holding the physical copy here. Ta-da! But before I get to this thing, I heard all the members worked really hard on their diets and fitness routines while preparing for this album. So could you guys tell us a bit about how you managed yourselves? 어떻게 하셨나요?
3: 재현이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1: Okay, let's hear it. Yeah.
13: 네, 이번에 저희 의상이 크롭이어서 제가 이번에 PT를 받으면서 식단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하드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복부 노출이 있다 보니까
3: 복부 노출
13: 이게 그 진짜 닭가슴살이랑 햇반 작은 공기 그리고 샐러드 고구마 이렇게밖에 못 먹었거든요.
1: Okay, so they had to stick to this very strict diet is because they had to wear cropped shirt, which naturally exposes their belly. So they all they could eat was a small amount of rice along with chicken breast and salad. Well, thank you so much. 그래가지고 혹시 몇 킬로 정도 감량에 성공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Mind if I ask how many kilos you lost along the way?
13: 키로수는 네. 5kg
1: What?
13: 정도 와. 감량을 했고요.
1: 와 네. 많이 진짜 뺐네. 많이 빼셨다 진짜.
13: 그리고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좀 유지를 하면서 몸을 네. 이제 좀 다부지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Okay, so he's working out to appear shredded in the close future, and during the diet he lost 5 kilos along the way, and he's trying to maintain it as it is. Thank you. And I also heard that the members made a bet and came up with penalties while managing their diets, right? 식단 관리하면서 이제 내기도 하고 벌칙도 정하셨다고.
13: 그런 아, 이것도 전데요.
1: Okay. It also 아, comes 네. from Jaehyun.
13: 제가 이제 네.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식단을 하면서
1: okay.
13: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정신줄을 놓을까봐 매니저님과 이제 내기를 했어요. 제가 식단을 하지 않을 시 제가 벌금을 내겠다. 일반식을 하루 먹을 때마다 한 끼씩 만 원씩 제가 벌금을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만약에 모이면은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읍시다 우리 이러고
2: 같이
13: 있었는데
2: 먹는 거예요?
13: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1: Wow. Okay, so Jaehyun, during his diet, since he's been craving so many different things, he actually placed a bet with his manager saying if he eats one regular meal, every time he consumes regular meal, he's gonna pay certain amount of mone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벌칙은 그러면 재현 씨만 하신 거네요? So I guess it's only limited to Jaehyun. Doesn't 네, apply to any 네. other members.
13: 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재현 씨,
13: 네.
1: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3: 네.
1: give us a couple of tips on diet. 뭔가 다이어트 할 때 좋은 팁 같은 게 있나요?
13: 일단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이어트든 네. 이제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든
1: 네?
13: 집 밖을 나가는 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1: Okay.
13: 그래서 무조건 나가면은 가게 돼 있거든요.
1: Okay.
13: 가게 되면은 하게 돼 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2: 야 문지현이 이런 말 하니까
12: 멋있다.
2: 너무 웃기다 그냥. 난 너무 웃기다.
13: 그래서 저도 원래 되게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마음 먹고 진짜 일단 집 문을 열고 나가보자.
1: Mm-hmm.
13: 부터 시작이었어요.
1: Okay. So the key is to step outside your place and head over to the gym. At first, it was really hard for him to stick to the rules that he set for himself during the diet, but he eventually achieved it.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오메가 X 그룹이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2: Yay.
1: There's something to celebrate, which is coming up in just 8 days. 자, 이제 8일 후면 오메가 X 데뷔 5주년 됩니다.
2: Wow.
12: Wow.
2: Yeah.
12: Wow.
1: So they're about to celebrate their 5th debut anniversary, which is happening in the next 8 days. 그래가지고 팬 미팅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so I heard you guys set this fan meet and greet event, right? 언제 이게 벌어지는 건가요? When is it happening?
12: 네, 저희 팬 미팅은 그 6월 30일 당일에
1: okay.
12: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서울 흰물결 아트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요즘 많이 바빠서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던 혁이 형도 함께 네, 저희가 팬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in English this time, please.
14: So the fan meeting is on the actual day of our 5th anniversary, and it's held in Seoul 흰물결 Art Center. And yeah, especially this time, we'll have the show with Hyuk also.
1: Interesting. Yeah. So that's one thing they just spoiled. Is there another thing for us to look forward to? 뭔가 다른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휘찬님.
15: 네.
1: 뭔가 이번 팬 미팅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Have you been like preparing for anything secretly?
15: 저는 정말 굉장히 이번 팬 미팅 컨셉이 아슬레틱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1: okay.
15: 헬시한 약간 그런 건강 파워 에너지 이런 컨셉인데요.
1: Okay.
15: 그걸 위해서 혼자 조용히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 제가 헬스장을 자랑하는데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1: 오케이. 네, 그럼. Well, since the name of our fan meet and greet event is inspired after gym or athletic culture, since it's called Athletic Club, I'm working out as much as possible to appear as healthy as possible.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뭔가 조금 기대할 만한 거 스포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7: 이제 또 팬분들과 함께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케이.
12: 참여형.
1: There's gonna be something we could do together during the fan meet and greet event. 네. Okay, elaborate.
7: Elaborate?
1: 아, 뭔가 조금 더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만 이렇게 딱 이렇게
7: 한 걸음만
1: 딱 한 걸음만
7: 케빈 한 단계만 더 나가서 네.
16: 한 단계만 더 나가서.
1: 네.
7: 뭐 혁이랑의 무대도 당연히 있을 거고
1: 오케이.
7: 우리 뭐 신곡 당연히 하고요.
1: 오케이.
3: 오호.
7: 그리고 몇 단계 나가게요 지금?
1: 지금 2단계긴 해요 벌써.
7: 2단계?
1: He's 그래요? unintentionally spoiled too much about the fan meet and greet event. So of course we have prepared a special stage with Hyuk, and of course we're gonna be performing our new songs along the way.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왜냐하면 저만 이걸 갖다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포에기 선생님들도
7: 그러니까, 네. 네.
1: 여기서 누니님이 특히나 스포 스포. 제이오님도 스포 스포. 아니 그리고 뭐 YHN님이 제안에 스포해줘라고 하시는데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poil about the show?
3: 아, 스포는 아닌데
1: yeah, yeah.
3: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1: Okay, let's hear. There's something he wanted to do for 저희가, this event.
3: 저희가 요즘 러닝에 빠져 있어가지고
1: okay.
3: 다 같이 이제 뭔가 러닝을 하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1: 겁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진짜로. So since the members of Omega X are so into running nowadays, they would like to invite the four X's to run together.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번에 네. 팬미팅에서 참여형 이 이벤트들이 잘 진행이 된다 하면은 다음번에 러닝 이벤트를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 Okay, so if this event 네. works out well, we're gonna prepare a running event in the close future. 꼭 그게 됐으면 좋겠어.
1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그건 아니야라고 올라오는데.
16: 그건 아니야라고.
1: The Forexes are refusing 네. it because one of the listeners is like, no, don't do it. No. That's a bad idea.
13: 나는 포획이 편이야.
1: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획이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오래 이제 좋아하려면 다 같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꼭 한번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좋아요.
1: 어쨌거나 이번에 미니 앨범 발매하셨잖아요. 네, so let's start speaking about your recent mini. What's the name of it? 이름이 뭔가요?
7: Uncapped.
1: Yes, it's called Uncapped, wow. and I'm holding the physical copy for you guys. 자 이렇게 생긴 게 피지컬 카피입니다. 제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갔는데, at first I really fell in love with the design of this thing. 이 안에 일단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Could you guys walk us through what's in it?
12: 네, 저희가 Uncapped라는 네. 앨범 자체가 이렇게 네. 뚜껑을 따버리다, 네. 이렇게 okay. 다 해방해버리자 이런 okay. 느낌이어서 앨범 디자인도 이렇게 뚜 뚜껑을 따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1: Okay.
12: 안에 또 여러분들 시원한 음료수 한잔 하실 때
1: okay.
12: 함께 쓰시라고 병따개를 하나
1: oh, wow. 네,
12: 자석입니다.
1: Right.
12: 냉장고에 꼭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this album was created around the concept of uncapped, which is to like open certain things,
7: yep.
1: and to live up to its name, they added this bottle opener or can opener in it, and it's magnet, so you can attach it to your refrigerator or whatever other home appliances you have there, and it has so many photo cards in it, and me, I got Yechan's photo card, right?
3: Yoo-hoo!
13: And me.
1: Okay.
7: Quang.
1: Wait, I got Yechan and Jaehyun, right?
13: Yes.
1: Yay!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또 이제 가사집까지 이렇게 빡빡빡빡 다 있는데요.
12: 네.
1: All right, we're gonna go through the track list right away. 자 그렇다면 이제 트랙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Day Zero라는 이제 곡이 수록돼 있었고요.
1: Okay.
12: 조금 저희가 트렌디한 사운드 그 중에서 UK 가라지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1: Okay.
12: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위에다가 이번 앨범 주제인 약간 다시 0부터 우리 새롭게 활기차게 출발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네, Day Zero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주 신나요.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is called Day Zero and it's all about that excitement of starting things over again. And it's participated by Yechan and Jaehyun, which makes this song a lot more special. And plus, it's based on UK Garage, you said?
12: Yeah, right.
1: Alright, UK Garage genre is the main genre of this song. And what about the second track? 두 번째 트랙 부탁드립니다.
3: 네, 두 번째 트랙은 이제 앨범명과 똑같은 Uncapped라는 타이틀곡인데요.
1: Okay.
3: 이제 제목을 보셨다시피 이 앨범의 정체성인 곡이고요.
1: 오!
3: 그리고 네. 이 이 노래는 또 이 아프로비트에 EDM 사운드가 가미돼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운동할 때나 드라이브 할 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second track is the title track. It's called Uncab, named after the album. It's participated by Yechan, Jaehan, and Zen as the composing artist. And the title track represents the main message of this album and the song about finally releasing emotions that have been held back for a long time. And with a mix of Afrobeat grooves and powerful EDM sounds, it delivers the feeling of great breaking limits. Now let's move on to the third track. 자, 3번 트랙 부탁드립니다.
7: 네, 3번 트랙은 Close to Me인데요. 일단은 네? 제가 가장 네, 이번 앨범에서 최애 곡으로 뽑을 수 있는 곡입니다.
1: 오케이.
7: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 제한, 예찬, 젠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한 방에서 처음이자 끝을 뭔가 만들어낸 곡이거든요.
1: 그쵸?
7: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더 애정이 있고 또 보혜기 분들께서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1: Okay, the third track is composed inside the same room along with two other members, Jaehan and Yecha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hich made this song a lot more special to him. And it's his favorite track from the album. The name is Close to Me.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Please,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16: 자, 이제 fourth track 이제 코르크. 코르크 oka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트랙 Close to Me는 이제 세 명이 참여했다면은 mm-hmm. 이제 저희 네 번째 트랙 코르크는 이제 세빈, 휘찬, 케빈, 재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Mm-hmm. 이제 작곡에 여기서 예찬이와 재한이 형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오케이. Okay. 네.
16: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조합으로 했어요. 세 명은 이제 작업즈,
1: 네.
16: 작업하는 작업즈, 그다음 네 명 이제 아이돌즈.
1: 오케이.
16: 이제 그래서 저희
1: 왜요?
16: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다 개인적으로 맞게 이렇게 작곡이 된 곡인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되게 청량하고 되게 밝고 그런 곡이에요.
1: Okay. So, in order to create the four-track Quark, they were split into two teams. One team is called the composition team. The other one is called the idols. So, who belongs to the composition team once again? 그 작곡 팀, 작업자 팀에는 누가 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16: 여기서 재한이 형.
1: 예, 재한.
16: 젠, 제, yeah. 예찬.
1: Okay, 재한, 젠, and 예찬 are the members. And 그리고 아이돌즈에는 누가 귀속돼 있나요? 귀속돼 있대. 속해
12: 귀속 귀속이 돼 있어.
16: 휘찬, 세빈, 재현, 케빈 이렇게.
1: 휘찬, 세빈, 재현, and 케빈. Kevin. Well, yeah. thank you so much. Is there a reason why it's divided into two teams like that? 왜 그렇게 나누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6: 포획이들이 정해 주셨어요.
1: 네. 아, four X's are the 네. ones who came up at the

0: idea.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마지막 트랙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tell us what this last track is about.
1: 네, 마지막 트랙은 Life Detox라는 곡인데요.
0: Let's go.
1: 네, 장르는 alternative pop rock이라는 장르로 이제 okay. 아주 멋진 기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요.
0: Okay.
1: 그리고 또한 예찬, 재한, 제니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0: Okay.
1: 또한 이 곡은 지친 이 반복되는 일상, 요즘 각박하지 않습니까? Okay. 이 삶 속에 그 삶 속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 완벽한 디톡스는 없다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곡이고요. 퇴근길에 좀 약간 지친 하루 끝내고 집에 퇴근하는 길에 약간 좀 이 라이프 디톡스 귀에 딱 그 이어폰 딱 꽂고 들으면서 퇴근하시면 힐링 약간 힐링 바이브 약간 그런
2: 힐링 바이브
1: 네, 힐링 바이브의 곡입니다.
3: 좋다.
0: Right, thank you so much. The last track is called Life Detox. It's participated by Yechan, Jaehan, and Zen as both the lyricist and composer. And final track is an alternative pop rock song. Yeah. Built around stylish electric guitar sounds, and it shares the idea that there's no perfect detox from everyday life, but freedom can be found by letting go, relaxing, and learning to take things a little more lightly. And it's one of those songs that can soothe you if you listen to this song on your way back to your home after a tiring day through your earphones.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ow, time is running out.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Since time ran ou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ir title track, and we'll b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e have Uncapped by Omega X. Enjoy! Rumble.

0: Welcome back. That was Uncapped by Omega X. Hope you guys enjoyed. Now, before we move on to our next segment, I'd like to make a quick announcement. Adidang Radio is currently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You guys can participate by visiting the link posted on Adidang Radio YouTube channel or by using the link that has been shared in the live chat right now. When asked about your favorite show, please select our show called Radiness. And if you're asked why you enjoy the program, please select because we like the guests. That way, we'll be able to invite even more amazing guests like Omega X in the future.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리랑 라디오에서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리랑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조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가 되어 있는 주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청취율 조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1: 할까요?
0: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너스를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를 게스트가 좋아서도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기타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누른 다음에 오메가 X가 좋아요. 더 많이 불러주세요. 이런 거 쓰셔도 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Yeah.
0: Alright, with tha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 네,
0: 자,
1: 네.
0: 여러분들 많이 해봤던 Yes or No 게임 타임입니다. Alright, it's time for us to play Yes or No quiz. Oh,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듣고 3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All I gotta 네. do is answer the questions within 3 seconds.
1: Yes. Now,
0: first one. Omega X is celebrating the 5th anniversary this year.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felt especially grateful to your fans?
3: 올해 데뷔한 지 5주년이 된 Omega X 팬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0: 3, 2, 1, let's
2: yes.
0: go!
2: Yes.
4: yes! Yes, yes!
0: Of course you do.
4: Of course.
0: And for this one, I'm gonna ask, Yechan?
5: Oh, yes.
0: Yeah.
5: 일단... 그 저희 이번 앨범이 나온 거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이제 또 네 명이서 열심히 우리 그 오메가 X의 귀환을 위해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고 음악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팬분들이 저희를 계속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형들도 복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앨범이 탄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딱 발매하고 나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엄청 뭔가 울컥하고 네, 팬분들한테 고맙고 자랑스럽고 우리 포애기들이 네,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come to think of it, it's a miracle to be able to for us to release this recent album is because starting from last year until the release of this album, we've been through so many ups and downs in our careers, and I became so emotional when we were performing the songs in front of the fans. Well, thank you so much. And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1: 네.
0: let's go, Jehan.
6: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보자면
0: 조금 더 뭔가 섬세한 네. 게 있나요? Alright.
6: 아니 그 저희가 아까 예찬이가 말했듯이 저희가 뭔가 오메가 X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보다 더 노력해준 게 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팬분들이 같이 노력해주지 않았다면 이제 오메가 X의 다음 앨범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0: 오케이.
6: 또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막 응원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0: Alright, so as much as we put in so much effort into our recent album to sustain the name Omega X, I am well aware of the fans that put in even more efforts to support us. And I was really touched by all the cheering from the audiences during the show.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2: Yes.
0: Is there a phrase or expression that the members say to each other a lot these days? 요즘 우리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3, 2, 1, let's go!
2: Yeah.
5: 오, 다들 뭐 생각하고 있을까?
0: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Let's go, Kevin!
2: Kevin!
0: Kevin!
2: 있어?
6: 와, 궁금해.
2: 있어?
1: 해도... 다른 거 할게요.
0: He was about to say something real dangerous, but...
1: 다른 거 할게요.
2: 네? 다른 거.
1: 그 뭐, 맞긴 해!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요.
0: 맞긴 해?
1: 예.
2: 맞긴
1: 해!
2: 힘들긴 해!
5: 맞긴 해! 배고프긴 해.
2: 배고프긴 해.
0: So translates to yeah, that's about right.
2: 예, 예. 그 맞아.
1: 오케이. 맞아.
0: Okay, okay. Okay, just to agree to what other members say in general, they often use the phrase 마키네. That's about right.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이분에게 가보고 싶어졌어요. Seven.
7: Yeah, I'm Seven.
0: Let's go.
8: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행어를 제일 잘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생각나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맞아.
8: 우리는
6: 해야 돼요.

0: 건데요.
1: 네.
0: Is there something you always carry in your bag, no matter what? 나는 가방 안에 꼭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3, 2, 1, let's go.
2: Yes. Yes.
0: All right, Hui-chan, what do you have right now?
3: 아, 저는 간단하게 네. 아, 죄송합니다.
0: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how us right now?
3: 아, 지금 없어요.
0: Ah, he doesn't have it right now. But,
3: but 보조 배터리를 항상 챙기는데 두세 개씩 챙기고 또
0: portable battery is the one, 그 something that he carries in.
3: 나무젓가락을
0: What?
3: 챙겨요.
4: 진짜 유용해요.
2: 가끔 네. 멤버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5: 맞아, 맞아요, 예. 맞아요.
3: 얼마 전에도 아니, 멤버들을 살려줬습니다.
0: And I always carry around the wooden chopsticks, and that helps out the members quite a lot in our career. Thank you so much. 자, 이거 이거를 넘어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 예, 예.
0: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Any of you guys can top that? No?
3: 못 이길 것 같은데요.
0: Like I've never heard such a random thing to carry around. Like 나무 젓가락, wooden chopstick. 그게 가장 진짜 좀 신선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s there something you're currently obsessed with? 자, 요즘 나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3, 2, 1, let's go.
4: No.
2: Yeah.
6: Oh, yes.
2: Yes.
0: Okay. 자, 이번에는 한번 Zen. What are you obsessed with?
5: 아, 근데 이거 저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0: 아, 그 경우면 잠깐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5: 네네네.
0: 걱정하지 아니 마세요. 제가 요즘에 잠시만요. 아, 잠깐 뭐 말 좀 해주겠습니다.
5: 네네네.
0: 아, 여기 왔습니다. 아, 네. 그 경우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희에게는 새로운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이름은 브랜디고요. 브랜디 이름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거 누를 거예요. 네?
5: 제가 요즘 삼성
0: 네?
5: 에 제품에 네? 네, 너무 빠져가지고 오케이. 그런 걸 좀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0: 오케이, well, thank you. Luckily, we brought this new character. Her name is Brandy, and we started using this thing to censor the brand names. And he said, I started utilizing a lot of products from this company that starts with the name Sam. Well, thank you. All right, and what about you, Chaeyoung? What are you obsessed with?
7: 저는 아무래도 조금 요즘에 운동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okay. I'm obsessed with working out. And 네. that is because, why죠?
7: 요즘에 제가 좀 열심히 했나 봐요.
0: 네?
7: 근육이 찢어져서 멍이 들더라고요.
0: 오, 맞아, 맞아.
7: 그래서 좀, 아, 나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0: Okay, so since I've been working out a lot and I'm still on my way to get shredded, I feel like I'm obsessed with working out.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재유님이 삼 주식을 사지. I mean, he started buying the stocks of that company. Well,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for us to take another song break, and this time Yes. We're gonna hear a live performance of Omega X. 자 이제 라이브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Life Detox라는 노래예요.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Life Detox. Is there anything you guys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리스너들이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5: 일단 멤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딱딱. 파트별로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0: 오, 오케이.
5: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음색을 좀 저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오케이. So each member's vocal character stands out in this song, so you might want to pay attention to every member's vocal tone.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We have Life Detox live in the studio by Omega X. Enjoy.
2: Yeah, let's go.

0: Yahoo! That was Woo! Life Detox by Omega X, and it was a live performance, everyone. I hope you guys enjoy. And needless to say, they're already an amazing performers themselves. I mean, 진짜로 이미 훌륭했는데 더 훌륭해진 것 같고, 만약에 포에기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오메가 X 콘서트 안 가보셨다면 꼭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1: 와우.
0: 가본 입장으로서 이상하게 오메가 X 콘서트를 가잖아요. 잘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윽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So if you guys never been to their concert, I highly recommend you to do so. Is because more than just performance, there's just something about their show that makes you go like really emotional in your heart. And I want you guys to experience that yourselve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Q&A 타임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질문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으면 지금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lright, so if you guys forgot to send in your questions for them, please, and now's your chance, so start dropping comments on YouTube with your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보미 누나님인데요. 라이프 디톡스도 응원법 만들까요? please come up with the cheering method for life detox. Do you guys have plans for that? 뭔가 계획 있으신가요?
2: 사실 네. 라이프 디톡스는 정확하게 이렇게 같이 불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후렴에 It's a life, it's a lot 허가 이제 저희 멤버들 모두 챈트로 만들어져 있는 파트여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0: Okay, so there is a specific part that I want the fans to sing along to, and I'm pretty sure it's going to be a stress relieving moment for all of us. 그렇다면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좋아요.
0: Alright, let's practice it together. In 3, 2, 1, let's go.
2: 하나, 둘, 3부터 둘, 둘.
4: 가끔 난 내 멋대로 give it away. 알람을 꺼져 느려 터진 update. 샤피 불가능해 라피 디톡스 It's a lot, it's a lot, ha!
0: Yoo-hoo! And the next question comes from Eleanor Choice. 기분이 안 좋을 땐 보통 뭐 해요? What do you guys usually do when you guys are a little under the weather?
5: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좀 생각을 좀 꺼놓고 뭐 이렇게 좀 뇌를 꺼놔요. 그리고 그냥 노래 이어폰 꽂고 그냥 이제 노래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0: okay. 누워버리네. Alright, so Hui Chan said, whe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 usually turn off my brain, plug in the earphones, and start listening to songs. 자, 그렇다면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 What's your current favorite song?
5: 제가 요새 네. 연습이 끝나고 네. 라이프 디톡스를 들으면서 살짝 눈물을 좀 흘렸거든요.
3: 아 진짜?
6: 맞아. 나한테 얘기해줬어.
5: 딱 몸이 지치고 힘든데. 이게 딱 그냥 다 생각 다 비워두고 딱 라이프 디톡스를 딱 이제 듣는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0: Alright, so there was this one time after an intense practice session when I was listening to Life Detox on my way back home, I became all emotional and went.
5: 그래서 좀 힐링 받았습니다.
0: Alright, and that was oddly healing for him.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부터 가봐야겠어요. 익명 포에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DJ Sam and Omega X. Omega X 컴백 축하드려요.
7: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질문은 이거 재밌다. 만약 DJ Sam이 하루 동안 Omega X 멤버가 된다면 각 멤버는 어떤 포지션이 원하나요? 되게 낯간지러운 질문이긴 한데 If I, as DJ Sam myself, were to become a member of Omega X, what y'all think that's gonna suit me well in terms of position?
1: 우와.
8: 2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또 3번 곡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했잖아요.
0: 네.
8: 그래서 이제 샘디님과 함께
3: 작업지로
8: 작업자로 이번에
1: 잘 어울려요.
0: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영 블러드에 안 껴주시는 걸로.
8: I'm
0: so he was taking a detour into saying Sam belongs to the OB's old bloods.
8: 아니, 그 세 명 이제 또 작업 중이니까 샌디님도 작업 목이 너무 네, 좋으시니까.
3: Thank you so much. I mean, he said, I mean, since he's capable of writing songs. Yeah.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0: 자, 그렇다면 모모님의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고백 감사합니다, 재현 씨. 자, 멤버들이 요즘 자주 듣는 최애곡을 알려주세요. For this one, I would like the members to share their favorite songs. Oh.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세빈 씨부터 가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7: My favorite song is our album.
0: Except your album.
7: Yeah.
0: 빼고요.
7: 빼고요.
0: 네.
7: 저는 개인적으로 휘찬이부터 가보시죠.
0: 휘찬 씨는 방금 말했어요. 근데 어쩔 네. 수 없어요. Life Detox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오메가 X 노래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7: 저는 뭐 이게 또
6: 저부터 할까요?
7: 재한 형부터.
6: 너무 생각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0: Alright, 재한, let's go.
9: 저는 이제 악뮤 선배님들 좋아해가지고 okay. 소문의 낙원 많이 듣고 있어요.
0: Okay, Rumors of Rumors of Paradise by 악뮤 is the song that he's been listening to the most. And what about you, 재현?
8: 저는 요즘 어린 왕자라는 곡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0: Okay, Little Prince by who?
8: 려욱 선배님.
0: 려욱. Okay, well, thank you. What about you, Zen?
8: 저는 저스틴 비버의 You Corn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I'm sorry?
8: 저스틴 비버의 You Corn 듣고 있습니다.
0: Okay, you well, corn. Thank you so much, Zen. All right, what about you, Yechan? One of the young bloods, yes?
2: Yeah, the youngest. 저는 이번 앨범 이렇게 만들면서 EDM 장르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okay. 그 중에서 엄청 꽂혔던 노래가 Oliver Heldens and Becky Hill 님의 Gecko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okay.
2: 네.
5: 그래서
2: 네 그거 그 노래 엄청 들으면서 막 리듬이랑 막 엄청 땄는데 저 제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평소에도 막 듣고 있습니다.
0: Okay, so he got inspired by the rhythm of the song that he just mentioned. It's by Oliver and
2: Becky Hill.
0: Becky Hill.
2: Yeah.
0: The name of this song is Gecko.
2: Yeah.
0: Yeah. Highly recommend you guys have a listen to this song. What about you, Kevin?
10: 저는 트레저님들의 Yellow.
2: Yellow.
0: Yellow by Treasur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Forky and it says, Hello, Omega X. It's nice to see you back in the studio after a while. I waited long for the moment. I wanted to thank you guys again for the amazing Europe tour. I have a question related to the comeback. What is your favorite canned drink?
2: Canned drink.
0: Canned drink. 캔 음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세요?
6: 저 있어요.
0: 오케이.
8: 저는 항상 이제 투어를 가면은 항상 마시는 캔 음료가 아리조나?
2: 애리조나.
8: 예.
0: 애리조나. 오케이.
8: 그린티 맛이랑 레몬티 맛이랑 포도 맛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0: Okay, so there's this brand called Arizona, and usually flavor-wise, you reach out for green tea, lemon, or grape flavor. 다른 분들은요?
6: 저도 있어요. Alright. 저는 이제 몬스터 화이트,
0: okay.
6: 그 하얀색 몬스터가...
0: Keep going, yeah? It's okay. Mon?
6: Yeah.
0: Mon? Yeah?
6: 그 하얀색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0: Okay.
6: 그래서
0: the sugar free one, yes.
6: Yeah.
0: All right, well, thank you. The mon, the white one is his favorite one. And any other canned drinks that you guys prefer?
2: 저는 이제 투어 할 때마다 이제 공연의 난이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0: okay.
2: 항상 공연 전에 붉은 소를 한 잔씩 먹고
0: 오. 오, 오케이. That's a clever way to put it, by the way.
6: So 근데 영어로 하면
0: 돼요. 근데 괜찮아요. So he says, since our performances are usually very intense, I always make sure to drink this red drink before going on stage.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돼버렸어요.
8: 마법소사.
0: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재현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please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9: 네, 저희가 이제 오메가 X가 거의 3년 만에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메가 X, 언캡트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메가 X도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Okay, so we'll be actively promoting our recent album Uncaps, a show lots of love and support, and it's good to finally make our new comeback with a new album after 3 years.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called Day Zero by Omega X.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Hall, and I'm gonna let them say goodbye to you guys. 자,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9: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 오메가 X였습니다.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the fabulous all-around entertainer Johann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하나 씨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특보입니다. 이 시대에 떠오르는 별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 조하늘 씨가 아리랑 K-POP인에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0: 와 잘한다. 와 근데 사실 네. 하늘 씨랑 이제 노래 나갈 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을 만날 때는 저렇게 톤이 확 바뀌는 게 너무 너무 멋있다.
1: 아 진짜요? 성공.
0: 너무 멋있다.
1: 노린 거다.
0: Okay, so she is an announcer, and to introduce herself, she did use the announcer tone that is kind of set here in Korea. We have this like set announcer tone to introduce herself. She did an amazing job. I was like, oh my god, like it's so cool because her and I were talking during the song break, and her just normal talking voice and then her announcer voice is completely different, which is so cool. So we're gonna get to know her for today.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나운서의 느낌으로 인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1: 네.
0: 그래도 오늘은 가수로서 오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 분들이나 가수분들 오면 저희가 좀 좀 힘들게 해드리려고
1: 어떻게 하시려고
0: 약간 좀 게임 아닌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피디님이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10초인데
2: 네. 네네네.
0: 아 근데 아나운서시니까 시간 계산은 잘하실 것 같고 이거를 네.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본격적인 소개가 아니라 네. 뭐 TMI
2: 아 TMI
0: 뭐 오늘 나의 큰 매력 뭐 오늘 꼭 하고 싶은 말 네. 오늘 처음 날 본 사람들이 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를 네. 딱 10초만 드릴 거예요.
2: 딱 10초 맞춰야 돼요?
0: 그러니까 뭐 그냥 땡 하고 꺼져요.
2: 그래요?
0: 자, 제가 네. 통역하는 동안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 잠깐 해봐요. 네. Okay, so she's gonna be she's an announcer, so I think she's gonna do good on the time management. But she has 10 seconds to introduce herself, but not like in a more proper way, but more like you know a fun, casual type of a way. TMI of the day, any of that kind of stuff. So we have 10 seconds on the timer. Ready? Ready, set, go!
2: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 앙큼살큼한 미야옹 고양이 조하늘입니다.
0: 오!
2: 아직 남았어요?
0: 남았어!
2: 잘 부탁드립니다.
1: 와, 너무 빨리 해버렸어.
0: 그래도
1: 네. 임팩트 있었죠?
0: 네. 10초를 그렇게 여유를 갖고 한 아티스트분들이 처음이었어요.
1: 아, 진짜요?
0: 항상 무슨 얘기를 하다가 띵 하고
1: 끝나버렸는데 저 거의 한 6초 만에 끝났죠.
0: 너무 좋았어요. Okay, so she's great with time management because I think that's the first time I've ever had anybody come into the studio and have fun with 10 seconds and be done before that and make it sound like 10 seconds was even a long part of the job. Anyways, she was introducing herself. If you see it in a lot of her videos, she does emit a little bit of like the cat sound. So we're gonna get to know her just a little bit more today. So 그래서 K-POP인의 특은요 네. 우리가 키워드 토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팀이 하늘 씨에 대한 키워드를 세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고맙게 해줄게 Thanks to me 그리고 아나돌 멀티 탤런트 브로드캐스터 그리고 A2G인데요 네.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네. 순서는 제가 고르면 네. 다른 인터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 씨가 고르면 돼요.
2: 아 제가요?
0: 뭐부터 하실래요?
2: 그럼 저는 자기소개 때 아나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나돌로 가겠습니다.
0: 자 아나돌이 뭐예요?
2: 아나돌이 아이돌 같은 아나운서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 아니라 아나운서 해서 아나돌. 네.
0: Okay. So she's an announcer that's like an idol, and so she kind of mixes the two, and she does introduce herself as that as well. And so if you have never heard the phrase before, then you now know what it means. 자, 제가 하늘 씨 거 이제 뭐 프로필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네. 소셜 쭉 이렇게 쭉 보면,
2: 네.
0: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게 네. 뭔가 취미라든지 관심사가 많아요.
2: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0: 그래서 사서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보낸 사람은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씨 원래 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이제 뭐 장래희망이랑 이런 거 막 쓰잖아요.
2: 네네네.
0: 뭐 하고 싶었어요?
1: 저는 초등학교 때 원래 꿈은 사실 아이돌.
0: 오케이, 아이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아이돌. 오케이. 네,
1: 원래 아이돌이었는데 이제 아나돌이 됐다. 근데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러면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팀을 보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네. 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본격적으로 그 꿈을 향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 오거든요.
1: 네네네.
0: 어떤 집들은 초등학교 때 오고 어떤 집들은 중학교 때 오고 어떤 집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여유를 줘서 한 고한 네. 1, 2까지는 여유를 주는데 네. 하늘 씨는 언제쯤 아이돌의 꿈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 꿈을 그냥 접고 다른 쪽으로 갔을까요?
1: 저는 사실 이 아이돌이 어쨌든 춤이랑 노래를 한 사람이잖아요.
0: Yes.
1: 저는 지금 인생을 쭉 돌이켜봤을 때 늘 노래, 춤과 함께 했어요.
0: 오케이.
1: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꿈꾼 건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막 오디션. 제가 처음 오디션이 SM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손잡고
0: 그게
1: 초등학교. 토요 공개 오디션. 아. 그게 이제 첫 제 오디션 경험이.
0: 와, 오랜만이다.
1: 토요 공개 오디션 왔어요. 그때 이제 처음 오디션 보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도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0: 다른
1: 사들 다 보러 다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뭐 전교 1등이 나고, 공부를 제가 잘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일단은 첫째 엄마 put your hands up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1: 맞죠.
0: 그러니까 그 오디션을 보는 과정을 네. 같이 함께 하고 이랬다는 네. 거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네. 엄마의 서포트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 와중에는 어쩌면 마미의 사랑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1: 그렇죠, 그렇죠.
0: 못하게 했었어 봐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거를 못하고
1: 네.
0: 공부만 해 이랬으면
1: 오히려 더 반발심해.
0: 오히려 그 청개구리의 심보가 나오면서 네. 싫은데 하면서 더 오디션만 집중한다든지.
1: 그러니까 맞아요.
0: 두 마리 토끼를 한 날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야 아니야 나는 안 이랬을 네. 수도 있는데 진짜. 서포트를 맞아. 계속하는 과정에서.
1: 네.
0: 숙제까지 잘 할 수 있고 계속 그거를 위해 Okay, so she's got a really interesting story. So she always wanted to be an idol. But there was a turning point for her in her life and even now. Dancing and singing is something that she's always loved. And about in fifth grade, her first audition ever was through SM. They used to have Saturday auditions for SM. And I was like, oh my God, it's been a while since I heard those. Anyways, so she, her first ever audition was in fifth grade with her mom. Mom took her. And then while she was starting to buckle down and just kind of study, while she kept auditioning in junior high, she realized that she was actually do pretty good at studying.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that, to be honest, in my personal opinion, your mom being so supportive of you with, like, you know, your auditioning and wanting to do stuff like that, I feel that, you know, as a teenager, if she would have prevented you from doing one or the other, I feel that you might have wanted to pursue something else and not do the other. But because you got the support in something that you loved, other things kind of came more naturally for you. 자, 그래서 공부가 네. 그냥 쉬웠다.
1: 쉬운 건 아니고 저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0: 복 받으셨다. 아니, 이거는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1: 타고나게 이런
0: 타고난 것도 거니까.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또는 정말 운 좋게 하늘 씨랑 같이 이제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선생님들이나 네, 학원 네, 선생님들이 네. 그냥 되게 운 좋아서 썼을 수도 있어.
1: 아, 서포트를 되게 잘해줬어요.
0: 그러니까 좀 가르침 자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었었을 수도 있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하늘 씨를 좀 관심 있게
1: 네.
0: 이 공부라는 게 공부가 아니라 좀 재밌게 풀 수 있게 도와줬던 선생님들이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걸 수도
1: 모든
0: 있어요.
1: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럭키 비키다.
0: So I was saying that she said that like for her studying was just fun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that that's just a really good, like a long light of luck for her because you know, I feel that she might have just met the right timing, the right teachers, you know, getting the support that she needed to help her study in that direction. 그래서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진 건가요?
1: 맞아요. 이제 그때 제가 사실 서공이 아세요? 서울예술
0: 아, 고, 어, 어.
1: 네, 고, 고등학교랑 제가 하나고등학교랑 자사고를 나왔는데 두 개를 고민을 했어요. 아, 한쪽은 노래춤이고 한쪽은 공부인데 근데 제가 공부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춤은 아이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학원들도 많고 한데.
1: 대학생 됐어도 오디션 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 어린 나이인데도 공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잠깐만. 어, 뭐 이거는 우리 마미를 모시고 잠깐 좀 인터뷰를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1: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0: 돼. 아니, 왜냐면 이거는 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뭘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자식이 근데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1: 아니, 아닙니다.
0: 근데 아니, 왜냐면 네. 사실 공부하기 싫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려웠죠. 맨날 밤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성취감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내가 뭔가 이뤘을 때. 시험 성적 딱 받았을
0: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 MBTI를 보고 있는데. 오케이.
1: 납득되셨죠?
0: Okay. So, I was kind of teasing mom. I was like, "Do I need to bring mom into the studio because she says like studying was fun. It was hard, but it was fun." And I was like, "Excuse me, what was mama like feeding her or doing whatever?" Because like to have a teenage child say, "Mom, I love studying," and studying is fun. It's just like where is this coming from? But she says that for her personality wise, she just really loved studying was hard, but she loved her test results. And I was like, I need to see her MBTI to see if it matches up. And it kind of does match up for that as well. There's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I heard that you speak a lot of different languages. How many are you at the moment?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1: 아, 네.
0: 언어를 몇 개 하신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총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다.
1: 저 일단 한국어 제일 잘 쓰고 있고요.
0: Okay, Korean. 네.
1: Korean and English and 중국어, Chinese.
0: Yes. Mandarin, Cantonese. 두 가지. 중국어.
1: 네.
0: There's like two. Mandarin, Cantonese.
1: 네.
0: Just Chinese.
1: Yeah.
0: Okay. That's very interesting. 그러면 자기소개까지는 다 되는 거죠?
1: 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응. 영어랑 중국어를 조금 안 하지 내가 지금 대신 제가 중국어 가요 부르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제가 아이돌은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심지어 그 자사고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춤 노래 안 났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 오디션도 선생님들 몰래 보러 다녔었고 심지어 최종학급도 했었고.
0: Oh my goodness. 네. Okay. So she's not. She does speak English and Chinese, but she hasn't really picked it up in a while. So though she understands it, she can't like you know go into a deep dive conversation right this moment. But in high school. When she was trying to pick between going to a performing arts high school and just like studying down, she did still audition in the midst of all of that and all that as well. And she even went on a Chinese singing competition and she actually got pretty far. Okay, we need to ge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her. 자, A to Z랑 Things to Me 어떤 거 하실래요? 두 개 다. 두 개 중에.
1: 저요? 그러면 일단 A to Z로 가볼까요?
0: Okay, A to Z. So we get to know her just a little bit more.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모자들이 많잖아요.
1: 네.
0: 지금 본인이 가능하고 잘하시는 게 엄청 많은데
1: 아, 네네.
0: 오늘은 사실 가수로서 나오셨잖아요.
1: 네.
0: 오늘은 하늘 씨를 처음 본 청취자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떤 거를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만약에
1: 네.
0: 고맙게 해줄게 노래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1: 아.
0: 아니면 네. 뭐 SNS로 난만 봤던 저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 이름 세 글자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든가 뭐 뭐였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아나돌 조하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Okay. So she wants you guys to remember Anador Joanna today as you walk away from this interview. So make sure that you think about that as well.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사실 아나운서 톤 아까 하셨을 때도 완전 다른 사람 느낌이 많이 나긴 했었거든요.
1: 아, 진짜?
0: 근데
1: 네.
0: 비욘세가 무대 위에 쓰면 다른 페르소나가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죠. 하늘 씨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많고
1: 네.
0: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1: 네.
0: 다른 페르소나일까요? 아니면 다 같은 사람일까요? 뭘 어떤 느낌일까요?
1: 저는 사실 본캐는 되게 지금 톡톡 튀어 보이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진중해요. 그리고 제가 MBTI는 아직 공개하면 안 되죠.
0: 아, 해도 돼요.
1: 아, 제가 ENTJ인데 ENTJ가 이 중에 제일 아이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막 되게 엄청 에너지 넘칠 줄 아는데 저는 일할 때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막 쏟아내고 또 가만히 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약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페르소나를 바뀌어 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 자체가 캐릭터가 진짜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0: Okay. So she doesn't have different personas per se for each hat that she wears in her jobs. But she's even though she's really seems like outgoing and whatnot, she's actually a really serious and down to earth person. And when it comes to her MBTI, which is ENTJ, they say that they're the biggest eyes out of all the E category. So for her, in front of the camera, in front of the mic, or whatever, she gets a chance to like really put all that energy in there. But then she needs to really need to go home and like recharge herself as much as possible. And so yeah, that is that. Oh,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SNS를 보니까 춤이나 커버 하실 때 스튜디오 가 있던데.
1: 네네네.
0: 어디예요?
1: 아 그게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찍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사실 MCN 이제 요즘 인플루언서도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 다들 제가 이제 옷이나 이런 게 진짜 아이돌 같이 맨날 바꿔 입고 나와서 그 협찬 받는 거냐고 작가님께서도 방금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제가 일일이 다 코디하고 아~ 그리고 심지어 선곡도 다 제가 하고요. 모든 게 다 제 피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다. 네.
0: 더 많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1: 많이 봐주세요.
0: Okay. So, she does a lot of covers. If you've seen her on her social media accounts, she does a lot of covers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really curious about where she's shooting all this stuff. And she says she actually has a studio. So MCN is a studio that is working. They work with a lot of influencers. So they actually help her with the production process of that. But even my writer was asking her while she was sitting outside, you know, chit-chatting. She's like, your clothes are so cute. Like, where do you get all of those? And she's like, no, those are all styled by me. She puts everything together. She chooses the songs and all this other stuff. So, yeah, all of the behind the scenes stuff is all on her. 그러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떠올라요? 그러니까 뭘 보다가 아니면 플레이리스트 구경을 하다가 아니면 뭐 랜덤 듣다가 어떻게 골라요?
1: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0: okay.
1: 그게 많고 플레이리스트가 많고 그 다음에 릴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분들 릴스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해요. 인플루언서들 분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저장을 진짜 많이 해둬요. 그 약간 공부하듯이 해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DNA가.
0: Okay, so she says that she studies. She studies the algorithm. So when it comes to songs, she will choose her favorite tracks like from her playlist and stuff like that. But on top of that, she'll watch a lot of idol reels as well and just other influencers and what they're doing, what's trending at the moment. And she saves a lot of them. She says that she finds herself studying them quite a lot. So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the videos that she posts because she does put a lot of heart into it. What do you do outside of your work?
3: 사실 하늘 씨처럼 이렇게 잡이 많고 생각도 많으시고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으신 분들이 네. 취미는 있을까 하거든요.
1: 네네네.
3: 왜냐 워낙 많으니까. 바쁘니까 취미는 있는 거죠.
1: 네, 저는 일이 취미인 것 같아요. 워커홀릭, 본투비 워커홀릭인데 근데 이제 저 혼자 좀 좋아하는 거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3: 가서 아니면 그냥
1: 혼자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네, 거의 맨날 해요. 하루에 2시간 넘게.
0: 오. Okay. So, she's born to be workaholic. She loves to work. She says that she doesn't know how to turn it off, but she does like to work out. So she finds herself, if she can, working out at least 2 hours a day, whatever that may be. And she also likes watching movies.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like going to the movie theater, but just like, you know, winding down with movies is something that she likes.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영화?
1: 저 SF 예를 들면 인셉션이랑 인터스텔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나 네 일단 SF 그다음 철학적인 것 조금 갑자기 숙연해지는.
0: 아, 너무 좋아요. Okay. So she's an SF fan. So anything like Interstellar and you know that kind of stuff is her vibe. Loves the director and yeah, she likes that also stuff that are a little bit more philosophical as well. And I was like, I love having her in the studio today as we get a chance to talk more about her. Oh. 끝없이 지금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셀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 네. 물론 탁월한 센스도 있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고 해서 네. 그러면 이 아이돌 릴스나 인플루언서 릴스 중에서도 뷰티나 패션 쪽에서도 많이 저장하시고
1: 네, 진짜.
0: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1: 네, 저 메이크업부터 헤어, 고데 기법, 뭐 옷 패션 어떻게 코디하는지 뭐 이런 거, 뭐 손톱, 네일, 뭐 속눈썹 부분별로 이것도 공부하듯이
0: 한 100분의 1 어떻게 내 몸으로 흡수하고 싶다 이 열정을.
1: 아, 제가 너무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0: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1: 좋은 태도죠.
0: 아, 그러면
1: 그죠. 저는 춤출 때도 공부하듯이 이렇게 다 머리 어떻게 표정 어떻게 쓰는지
0: 분석하고.
1: 몸짓 어떻게 하는지.
0: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 네, 되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So I was like. I was asking her when it comes to like, you know, beauty, because she says that she styles herself for all of her videos and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does then the studying of idols and reels also include beauty, like, you know, hair? She's like, oh, yeah. So how do you know what's the new fad with, you know, eyelashes, hair and makeup, and how to like, you know, curl your hair a certain way, nails, skin tone, everything, like how to style a certain type of body. And she's like, I just like dividing everything and having everything organized. And she's like, this is right, right? I'm just like, yeah. If I could take like a 100th of you and put into me, I think I'd totally love it. 자, 오늘은 하늘 씨가 가수로 오셨는데
4: 네.
0: 고맙게 해줄게라는 곡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4: 네.
0: 이거 앞서서
4: 네.
0: 이 영상도 자주 올리시긴 하시지만 쇼미더머니
1: 그쵸, 쇼미더머니. 이게 진짜 다들 제가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나왔거든요, 사실. 비밀리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쇼미더머니 말고 다른 프로 유명한 프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캐스팅 연락이.
0: 오케이.
1: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힙합 장르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아, 오히려 힙합 오디션이 있나 이러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딱 쇼미더머니 모집을 하길래 어라 나를 위한 무대인가? 왜냐면 저는 늘 도전의 아이콘이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서 딕션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래퍼들 보면 막 딕션에 대한 얘기도 많으니까 이거 딕션은 조금 내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갔죠.
0: 근데 네. 그거 뭐 제 주변에도 우리 게스트 고정 게스트분들도 네. 지원하신 분들 있거든요.
1: 아 진짜?
0: 그거 한 48시간 걸리잖아요.
1: 아 그 대기하는데?
0: 그러니까 대기하고 녹화하고 이제 탈락하기까지가 그래도 한 하루에서 반나절에 네. 플러스 거의 한 48시간 걸리는데
1: 네.
0: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변에도 뭐라고 말하고 사라진 거예요.
1: 저 그냥 약간 아나운서 시험 보듯이
0: 아 그냥 이제 네. 나 뭐 있다
1: 네 그냥 뭐 있다 하고
0: 나 뭐 있다 하고 그냥
1: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세팅도 완전 아나운서 같이 하고
0: 네 맞아요 봤어요
1: 아니, 아나운서 세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 시험 보는 줄 알았대
0: 아 오케이 So before we talk about the song she was on Show Me The Money 12 and so at the time she actually got a call from a pretty big show to be a contestant on and she was like okay, I'll think about it. But she's an announcer. And so there's one thing that Korean announcers take pride in is their pronunciation and their diction and stuff like that. And so she's like, and she really loves hip hop. She's like, is there any like rap auditions that I can go out on? And Show Me The Money was accepting people. And so she's like, okay, I can do this. And she actually wore her like announcer look when she went to audition. And I was like, but that thing takes like 48 hours to like tape and, you know, be with. Like, how did you go MIA? She's like, oh no, I just told people I was going for like this announcer, like work gig audition type of an ordeal. And so that's how it came to be. 자, 일단은 노래가 나왔는데
4: 네.
0: 이 노래가 어떤 노래고 어떻게, 아니, 일단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이것도 이제 기원이 쇼미더머니 때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영상을 제 SNS에 올렸는데 그게 누적 1700만회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가 고맙게 해줄게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게 약간 밈처럼 뭐뭐 해줄게 이러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벤트처럼 내가 곡으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K-pop and hip-hop으로 재해석한 네, 곡이에요.
0: Okay, so if you guys see the video that she posted, it was a clip from Show Me the Money, and there's a part with actually that says 고맙게 해줄게, which kind of became a meme and it started getting really viral. And so she's like, you know what, maybe I can just make this as an event. So she mixed just like K-pop and hip-hop a little bit in there as well, and she literally is just taking like the meme that went viral that she did and made it into a song.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녹음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어떻게
1: 이게 어디서? 사실 제가 그 트와이스, 있지, Eyes on the Voice, Stray Kids 곡을 작업하신
0: 네.
1: 작곡가님과 함께 만든 곡입니다.
0: So she was able to sit down with the producer that's worked with JYP before. 네. Okay, okay.
1: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그분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녹음을 했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2주 만에 곡이 탄생을 했어요.
0: 와우. Wow.
1: 곡의 재해석부터 녹음부터 발매까지 최단 기간이죠.
0: Okay, well, it took 2 weeks for the idea to come out and for the song to actually be released, which technicality-wise is pretty big because there's a lot of technicalities that go into it. 이거는 정말 그냥 믹스 메스터링까지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2주 만에 네. 잡힌 거고
1: 네.
0: 유통도 그 시간에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잡힌 거잖아요. 진짜 운이 많이 따르시네. So like there's so many technicalities about like distribution and also getting it mixed and mastered and like all of that being able to be done under 2 weeks is that's she's pretty lucky to be able to do that. So we get a chance to actually hear her sing this live. 이거를 라이브를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왔는데요.
1: 네.
0: 라이브를 하시기 전에 물을 드시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1: 네.
0: 저한테 곡 소개 좀 가수스러운 곡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1: 가수스러운 곡 소개요? 네. 조금 더 약간 전문적인
0: 약간,
1: 느낌?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무슨 장르의 곡이고요. 아~ 훅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 막 약간 이런
1: 이거 이런 약간 아나운스 톤으로 해드릴까요?
0: 아 오케이. 네.
1: 제가 아나운서니까요. 본업은 아나운서니까요.
0: 아, 오케이 아나운서로 네. 한번 해줘요.
2: 데뷔곡 고맙게 해줄게는 누적 조회수 170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녀의 쇼미더머니 12 예선 출연 영상에서 보였던 자작 랩을 감각적인 케이팝과 힙합 베이스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트랙이다.
1: 노래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0: 물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Okay, so she introduced the track as an announcer, which is originally what she does. But this was pretty much made out of a meme, and it's a little bit of an event she wanted to give back to everybody just to say thank you. And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this mix between K-pop and hip-hop as well. And I think she might be taking one more sip of water before she does live for us. We have Chuanan in the studio. She's about to sing live for us.
1: 됐을까요? 네. All 근데 right. 이게 원래는 아이돌 분들은 막 자기 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숨이 너무 차는데.
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파이팅 응원을 okay. 해주세요, 여러분.
0: Music, cue.

0: 대박이죠.
1: 아니 원래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깔고 오는데
0: 네.
1: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로 아, 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0: 아, 진짜요?
2: Okay, so most artists like put a lot of background vocals on their tracks, even if they're a solo artist. But yeah, she did that like 100% live. So that was awesome. All right, so yes, thanks, 1112. See, she's so pretty, such a beautiful voice. Tigger Shira is saying that she's got the beauty, she's got the brain, she's got the singing and the rapping, and she's good at announcing. Is there anything that she can't do?
1: 못하는 게 뭐냐는 거
0: 저요? 아, 저 못하는 거 계획 안 세우기.
1: 아, 그러니까 즉흥이 절대 안 된다.
0: 네. 저는 무계획을 계획해야 돼.
2: Okay. So the thing that she can't do is be spontaneous.
0: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저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거만큼 뭔가 이래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아요. 근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막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 약간 부러워요 진짜로.
2: Okay, so she genuinely wishes that she could procrastinate and just kind of turn her head off because she's just constantly on the go for nonstop. So she really does envy people who can just kind of go on a whim for things if she is. 은혜가 was saying that 라이브 너무 깔끔하다고.
0: 감사합니다.
2: Yes, she's all around it. Yes, she is. So she is an announcer, but she's got a single that just came out, and then she's amazing at dancing. She's got a lot of different social media platforms that you guys can check out as well after today's interview. But now we're going to be moving on. Oh...
1: 이 다음 파트는 왠지 우리 하늘 씨가 좀 네. 당황했을 것 같은데 워낙 계획적이고 막 엄청 막 이래서 네. 이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0: 어떻게?
1: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성격상.
0: 네.
2: So just meeting her for the first time today and knowing that she's such a like a plan ahead type of a gal, I think she was freaking out that part two of our script was not in the script. So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0: 네.
1: 행사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라방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거기서 나오는 법한 질문들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미리 알려주면
0: 재미없으니까
1: 그냥 저희가 그런 질문들을 여쭤볼 거예요. 너무
0: 네.
1: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0: 좋아요.
2: So she does do a lot of hosting gigs and stuff like that. I'm just like, it's literally just random questions. But if we ask you in advance, it's not fun. So that's why we're going to keep you on your toes.
1: 자, 오늘 아침에 네. 일어나자마자 네. 가장 먼저 한 말.
2: The first thing you said this morning.
0: 한 말?
1: 네.
0: 아무 말도 안 했는 거구나.
1: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봐요. 오늘 알람이 울렸어요.
0: 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혼잣말도 돼요?
1: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0: 네.
1: 뭐
0: 저 생각났어요.
1: 오케이.
0: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1: 알람 안 울렸어요?
0: 네. 제가 사실 어제까지 또 뭐 방송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계속 밤을 샜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 촬영에 철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 알람을 못 듣고 엄마가 깨워줘서 네, 이런 적이 제가 원래 잘 없는데
1: 근데
0: 그것도 원래 일찍 일어난 시간이긴 한데 저는 원래 더 일찍 일어나려고 왜냐면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해왔거든요.
2: Okay, so she remembers the first thing that she said when she woke up was like, why am I so late? And so I was like, did you not hear your alarm? She's like, no, I did not. So she has another thing that she was getting ready for, and her being herself, she needed to be on top of things. She's been spending a lot of like all-nighters recently. And so because of that, she overslept. Her mom woke her up this morning and she's like, oh my god, why? It was still early. It was still early. But it was a lot later than she wanted it to be.
1: 은혜가 님 was saying, 아, 또 월요일이었을 것 같다고. 비슷한 말이기는 했네요. 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0: 아, 그러네요.
1: 청취자분이, 아, 또 월요일이었을 것 같다고.
0: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2: Yeah, it was kind of similar to 은혜가 saying that, oh, it's Monday again. Okay, next one.
0: 네.
1: 오.
0: 뭐요?
1: 하루 동안
0: 네네네.
1: 엄마랑 몸이 바뀐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요?
2: If you could change bodies with your mom for a day, what would you want to do?
0: 엄마랑 몸이 바뀐다면? 아, 저는 제 엄마가 음악 PD세요. 그래서 요즘 음악 작업 작사 작곡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작사 작곡 능력을 빌려서 제 곡을 쓸 거예요.
2: Okay. So there's a reason why Mama was so supportive. So Mama is a music producer who's very talented in writing songs and also being a lyricist. And so if she would change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It is time for us to continue on with our secret paper time. It's nothing too big as Chuan i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oday. She has written for us her personal user manual. She did tell us earlier that her MBTI is ENTJ. 아까 본인도 이제 MBTI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좀 믿는 편인가요? 이 사실 한국은 네. 이 이게 시스템별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혈액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3: 그렇죠.
2: 유행하는 게. 좀 그런 하나요?
3: 이게 엠비스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 엠비스천이.
2: She believes it. 네.
3: 아 이게 어느 정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볼 때도 분석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성향이니까.
2: 그러니까 틀은 잡는 것 같아요.
3: 네.
2: 그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틀 큰 틀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3: 예, 그 맥락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2: Okay, okay. So yeah, she definitely can see that there is like at least this like outline of how you can read people as well. 이거를 자랑을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늘 씨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예요.
3: 어? 진짜요?
2: 저 5월 25일이에요.
3: 진짜요?
2: 근데 제 주변에 네. 26, 27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24일은 처음이에요.
3: 아 그럼 우리 거의 나란히 생일을 해야 되는 이제 생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 정도면 솔직히 나란히 해도 됩니다.
3: 운명이다 이거 진짜.
2: 저 진짜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저는 데스티니네요.
2: 와, 데스티니. Okay, so I was so excited to say this. So her birthday and my birthday are only 24 hours apart. She was born on May 24th. I was born on May 25th. I have a lot of people around me who were born on like May 26th, May 27th, but I've never met somebody who was born on 24th. So yeah, we're destined to be besties. All right. 자, 아까 밥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좋아하는 음식이 밥 종류가 아니에요.
3: 맞아요. 단백질, 단백질.
2: 아니, 그것도 아닌데 떡볶이, 고기, 로제, 파스타. So she says she liked 밥 earlier, but there's no 밥 here. 떡볶이, 고기, 로제, 파스타. 떡볶이는 스타일이 좀 다양하잖아요.
3: 네.
2: 매운 떡볶이 파세요? 달달한 학교 앞 떡볶이 파세요?
3: 크림 로제 떡볶이. 로제.
2: Okay, so she's 크림 로제 떡볶이 for her for the win. Okay, when it comes to music, what is music to her? It is what her life is. It's fun, bringing happiness and brings meaning. 인생, 나에게 음악이랑 인생의 재미, 행복 그리고 의미를 준대요.
3: 이게 철학적이죠.
2: Very philosophic with that one as well. 이거는 좀 예상이 됐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미래를 예측하기.
3: 그래야 데뷔를 할 수 있잖아요.
2: so she would like to read the future as her special talent if she could have one. And I am really curious. 만약에 오늘 하늘 씨를 사적에서 봤다고 치면.
3: 네.
2: 오늘은 사용 설명서를 봤잖아요.
3: 네.
2: 처음 다가가면 하늘 씨랑 무슨 얘기를 해야 좀 금방 친해지고 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3: 일단 음악.
2: 음악 얘기?
3: 네, 음악 얘기가 좋은 것 같고. 네, 아이돌 얘기나. 아니면 그냥 전 예체능을 좋아해서 뭐 영화가 됐든 뭐 그냥 공부도 좋아해요. 뭐 지식 관련된 것도 좋고 그냥
2: Okay, so she likes everything. If you talk about music, if you talk about like idols, if you talk about pretty much anything, she'd actually just love to chat with you. If you approach her first, that would also be great as well. 하늘 씨,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갔는데